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가장 중요한 걸 친히 주시는 주님. 우리요, 문제보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주님을 바라볼까요? 새어나오는 숨에 오늘도 행복한 토요일, 저는 엄수빈입니다.

6월 27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시작했습니다. 숨쉬는 일로 시작한 오늘 6월의 마지막 토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수영도요, 팔과 다리 아무리 열심히 흔들어도 호흡이 꼬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숨쉬는 법이 참 중요해요. 지금 막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잠깐 쉬어가는 순간일 거예요. 이 순간 잘 지나가시길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안녕하시길,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토요일에도 찬양 신청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신청한 찬양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428님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신청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토요일 아침을 깨우시고 부지런히 토요일을 보내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일 겁니다.

아마 7428님 조금 더 일찍 세상과 만나고 싶으신 거죠. 매일매일 7428님이 만나시는 이른 아침에 풍경들이요 늘 찬란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행복한 토요일을 열고 계시는 방송가족분들 모든 분들의 하루가 우리 742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 행복한 말씀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퀴즈로 준비했어요. 특별히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말씀 9절에 빈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1번부터 3번까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셔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빈칸을 주의해 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말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으시니

물어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아, 다 기로 끝나네요. 과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람에게만 특별히 불어넣은 것이 있습니다.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어떤 기를 넣으셨을까요? 어학사전 힌트로는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에 이것이 돈다라고도 하죠. 굉장히 이 힘이 넘치고 막 무엇이든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글생글한 얼굴 보면 이것이 돈다라고 많이 하는데요. 과연 정답은 뭘까요? 갑자기 막 생글생글 무엇이든 해낼 힘이 생겨서 용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69 우물정 1069 누르시고요.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극동방송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뿅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보기 드릴게요. 1번 생기, 2번 용기, 3번 숫기. 네, 정답 맞춰주신 몇 분 선정해서 저녁에 읽고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뭐가 있을까요? 이 정답 중에 앞글자 단어에 힌트가 될 만한 찬양들을 보내드릴게요. 찬양 들으시는 동안 1번부터 3번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코에 불어넣으신 것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조슈아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이어서 나무에네 주는 길이요 진리 생명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찬양의 제목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주 빼고요. 생명 맞습니다. 생명. 이 단어가 좀 힌트가 되었을까요? 정답의 한 글자 같은 단어가 숨어 있는데요. 정답은 1번 생기였습니다. 생기. 이 단어 넣어서 말씀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루어내셨는데 가장 심히 좋아하셨던 이 사람. 유독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주님의 호흡이 담긴 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마음에 담고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얼굴에도 생기가 도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날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하루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흩어져 제 삶을 살겠지만 지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함께할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편하다는 핑계로 불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게 하소서. 가까운 사이인 만큼 더욱 배려하고 감싸주게 하소서. 밖에서 받은 상처를 안에서 쏟아내지 않게 하소서. 함께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서로 돕고 위로하고 안아주게 하소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을 만드는데 이 기회를 쓰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잡아주시듯 나 또한 가족을 사랑으로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적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겠죠. 하루의 시간이 사랑을 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아직 하루가 다 저물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아마 조금 쑥스러워도 말씀하시고 나면 용기 내길 잘했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사랑 마음 안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곁에 있는 좋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요, 주파수 딱 극동방송으로 맞추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주님과의 만남에 오늘 하루는 더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살아가면서 내 신앙이 좀 더 발전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야 이런 소리도 듣고 싶고 그러고 싶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요, 착한 일을 계속 하게 되면은 착해진다는 거죠. 마치 기술자가 어느 한 직에 계속 숙달이 되면은 안 보고도 이렇게 하듯이, 그 요리사들은 이야기 하면서 칼질하잖아요. 우리는 뭐 칼만 잡았다면 어딘가 벌써 양념, 붉은 양념장이 나올 정도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요리사는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이래도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계속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착해진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그래서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노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체계를 이루고 오늘의 신학이 있도록 모든

모든 기반을 닦았던 어거스틴이라는 그 어거스틴이 그대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는 굉장히 방탕했잖아요. 방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착한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녀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로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더라는 것이 어느 때 같으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거나 조건이 안 맞거나 또는 자기의 욕심이 일어날 때는 안 되더라는 거죠. 여전히 지난날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되지는 않는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악함으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바뀌지를 않는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처럼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눈, 이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옛날에 고장난 걸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었거나 지저분한 거 열심히 빨아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거나 드라이클링 했거나 이 말이 아니에요. 옛것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 사람이요, 성품과 기질은 달라요. 성품이라는 것은 만들어져요. 기질은요, 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특히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겪어본 분들은 전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이건 안 바뀌어요. 성품이 외향적처럼 보일 뿐이죠. 이거는 학습되고 사회성이 발달됐을 뿐이지, 사회성이 발달된 거예요. 요럴 때는 요렇게 대처하니까 좀 이익이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니까 좀 이익이더라, 그거지. 그거지. 내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본심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서고 매달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네덜란드 화란, 화란은 우리 개신교의 요람입니다. 요람. 거기에 자유주의 교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공교육을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홈스쿨을 하고 교회들이 모여서 교회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오늘의 미국에 있는 칼빈 대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들을 길러내기 시작하고 그 여파로 인해서 미국에 기독교 대학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에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지난 날은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기준과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세계관이 새롭게 바뀌자는 거죠. 날 지난 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안목,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자는 거죠. 이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인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도록 변화시켜 놓는 데 있어서는, 거듭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이 우리 속에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뭐가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정리된 거예요. 우린 자꾸만 공짜만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셨다는 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걸 우린 늘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빨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고쳐서 된 것이 아니라 폐기시키고 새롭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은요,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됐다. 이것을 우리 한문으로 할 때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실패했다, 못났다, 뭐 배운 거 없다, 별소리 다 할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보라, 야 세상아, 네가 볼 때는 저기가 실패하게 보였느냐? 부족하게 보였느냐? 모자라게 보였느냐? 가진 것이 없다고 보았느냐? 보라! 이제는 새롭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채워줄게. 모질에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게. 힘 없냐? 걱정하지 마, 너를 하여금 강한 자를 넘어뜨려줄게. 아멘, 아멘. 그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얼만큼 가지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냥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서 화목한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인신점심, 인신점심, 말 안 해도 능동적인 움직임이에요. 수동적 관계가 아니라 이 화목은 능동적 관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겠고,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전심, 말 안 해도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으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아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화목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이걸 좀 평면으로 펼쳐 보여볼게요. 시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순서대로 말하면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새롭게 창조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알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보다는 감사가 넘치고 힘든 것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과 화목됐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적극적인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들에게 변화를 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화목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 그 일을 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전파된 그들을 양육해서 함께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여러분 귀에 듣기 좋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꿈도 깨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 설교에 눈꽃만큼도 방해되는 게 있으면 저는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데 사람 비유 맞추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고 전한 사람을 또 전하고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에요. 이게 복음의 심장이에요. 그냥 예수 이야기한다고 복음이 아니고요, 이게 복음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죄로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알고 돌이키면 되는데 실수인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실수인 줄 모르고 반복되면 그건 죄예요. 한 번의 실수가 거듭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은 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야 이새의 집안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기름 찾아서 왕을 세울 자에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엘리압이 큰아들이 딱 나도 사무엘이요 얘가 우리 집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은 큰아들이 장자가 그 집에 대를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 털도 잘 생겼고 괜찮아요. 오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6장 7절에 야 너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아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들이 있느냐, 첫째 둘째 셋째 다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까지냐, 또 있느냐. 얘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뭐 별로 볼품도 없고 그냥 해서 저기 지금 들밭에 나가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오라 그래라. 별로 그렇게 폼도 없는 막내가 나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기름 부...

0: 본 사람이 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것이 무언가를 보는 거죠.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어떤 조건과 환경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기질이, 천성이 변화되지 못하면은요, 내 뜻대로 돌았을 때도 있어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어디든지 죽는 자리라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였고 인정받을, 박수받을 소리 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땠어요? 베드로가 시종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유는요, 자기 환경과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때 변하지 않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은. 근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부터는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제사장 집에 계집 여종 앞에서도 벌벌 떠던 베드로가 사도, 그 저기 제사장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그리고 아주 대들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될 때는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을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성적 순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무슨 착하게 살아가는 걸 보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어떤 창의성이 있는지, 이 아이에게 어떤 것이 이 아이의 앞날에 키울 것인지 그걸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학교에서는 보편적 교육을 이루어지지만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에는 아이들을 살피고 아이들의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편적인 신앙 교육만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굉장히 유심히 저는 봅니다. 일부러 아이들하고 접촉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이장로님 손주 다 사람만 보면 애 하고 울어요. 요즘 엄청 친해져가지고 악수도 하고 뽀뽀도 하고요, 그냥 나 보고 떠날 때 빠이빠이도 하고 해요.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어느 부분을 좀 건드리면 될까, 계속 아이들의 감성을 보며 건드리며 변화를 꾀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로를 타고 아이와 교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요, 방향을 돌이킵니다. 어디를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체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나눔의 교회 042-849-9182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한계에 부딪힐 때면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은데요. 이 한계를 넘어설 때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가장 큰 절망을 이겨내고 나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어둡게만 보였던 세상 속에 희망이 보이고 패배로 가득 차 보였던 인생에도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절망적인 끝에 다다라 있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세요. 그 끝 너머에 있는 세상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아하고 경험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새로운 세상과 한 단계 더 진화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한계가 없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나무엔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원웨이 싱어즈가 부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시편 11편 7절 말씀. 한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너무도 많은 기준과 전통과 관습이 문화가 변함에 따라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관습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제시하는 절대적인 안정을 원하지만 그것들이 요구하는 규칙에서는 예외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올바름과 공정함과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신다. 사실 인간은 모두 그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죄된 욕망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온전한 삶을 살 능력이 없다. 지금껏 단 한 사람만이 온전한 삶을 살았다.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함의 기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살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며 구원의 선물을 통해 영생을 주셨다. 우리가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은 어슴푸레한 잿빛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명쾌함과 명확함을 선명하게 제시해 주신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길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레거시 콜트의 It is Well, 영어 찬양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필그림 미션 코어의 하나님의 음악, 이은경님의 내 영혼 평안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네, 우리 삶에서 평탄함은 평안함을 주지만 위기 가운데는 평안함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굴곡이 없는 평탄함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나의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또 느끼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얘기를 하죠. 항해 여정이 길어지자 그 배에 탄 선원들은 매일같이 날씨와 환경을 탓하며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를 보면은 항상 이런 글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쪽으로 전진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콜럼버스는 이렇게 가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원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이렇게 기적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찬양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세. 파도 소리와 함께 듣고요.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캐리 언더우드가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 말씀 시편 3편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2님, 극동방송을 들으며 은혜받고 회복되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주위에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영혼이 많아 새벽마다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7028님, 시편 3편 8절 말씀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극동방송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을 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0358님,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 우리 자녀들과 이 땅 이민족에게 내려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복음의 말씀 안에 사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0487님, 성령의 담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8531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구원의 은혜 잊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6495님, 50대로 보이는 67세의 사람입니다. 요즘 시편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 말씀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정답을 적습니다 하시면서 시편 3편 8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외우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 2134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아멘입니다. 2545님, 극동방송의 오프닝을 들으며 나는 타인의 상처와 약점을 감싸주지 못하고 들춰내어서 아픔을 주진 않았는지 늘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0871님, 아침에 비가 조용히 내려서 비닐 페트병 모아둔 걸 정리 다해 집에서 내놓으니 비가 그쳐서 좋았습니다. 요즘은 체력이 크게 올라 집안 소일거리도 재미있어요. 또 짬짬이 말씀도 쓰고 있답니다. 아멘. 5667님, 오늘도 평안하고 즐거운 하루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신 주말 보내십시오. 3846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5226님, 사랑부라고 지적장애, 자폐장애우들의 교회 공동체가 있는 서울 영락교회로 등록합니다. 춘천서 기차 타고 가는데요. 하지만 늘 마음의 기쁨의 주일이랍니다. 아들과 제가 교회 잘 정착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준비한 찬양 띄우지요.

극동방송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부가 어느 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넣어주면서 서비스로 차의 앞유리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다 들어가자 직원은 부부에게 다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 앞에 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 번만 더 닦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얼른 알았다고 대답하고 다시 앞유리를 닦으며 혹시 자신이 보지 못한 벌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며

뒤를 한 번 더 닦아냅니다. 직원이 다 되었다고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번에도 남편은 아직도 유리가 더러워요. 당신은 유리 닦는 법도 몰라? 좀 제대로 닦아보세요. 라며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손을 내밀어 남편의 안경을 벗깁니다. 그리고 휴지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서 남편에게 다시 씌워줬습니다.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앞 유리창을 보게 되고 비로소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색안경을 끼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군가 내게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죠?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이 있습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이 있습니다.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뽑은 말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몇 절의 말씀이지요?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가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나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한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8909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친정아빠와 큰오빠가 몸이 아픈 가운데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속히 치료되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인도하소서. 아멘. 7758님, 방송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648님, 다시는 6.25 같은 동족 상잔이 없게 하시고 남북을 주 안에서 통일시켜 주옵소서. 아멘. 3170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며 삶의 모든 중심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입니다. 1229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교회 윤선자 권사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뇌사 상태랍니다. 부디 치료의 하나님께서 윤선자 권사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1229님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네, 한 줄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선자 권사님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뇌사 상태라고 하는데요.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940님, 전도의 현장에서 26년간 전도하는 전도자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구원은 공로나 노력이나 자격을 얻는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옵소서. 아멘. 6488님, 대한민국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 하루속히 남한의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져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은 남남북녀로 통일가정을 꿈꾸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0923님,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음을 압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8799님, 주일 주방식사 봉사로 교회 가는 중에 방송을 들으며 이렇게 정답을 문자로 보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시편 29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영광과 권능의 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전지 전능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권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인 저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에게 영과 육의 큰 복을 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묵상했지요. 이 묵상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폭풍우 속에서도 늘 주님의 권능 있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6월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6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달 7월에 뵙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올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올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면서 설교 준비부터 신앙 상담까지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 안에 또 눈길을 끄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40년 넘게 이단 연구와 상담 사역을 이어온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가 AI 기반 이단 상담 플랫폼을 구축한 건데요. 과연 AI가 이단 문제를 상담할 수 있을지, 또 AI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떤 분별력을 갖추어야 할지, 오늘 한국교회 대표적인 이단 연구가이신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소장 박형택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최근에 AI 기반 이단 상담 플랫폼 해피를 구축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해피가 어떤 서비스인지 좀 쉽게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1: AI 이단 상담사 해피는 저를 대신해서 이제 24시간 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이단 전반에 대해서 이단의 정체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상처 치유 이단에 대해서 구출하고 이단에 빠진 피해자 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상담해 주는 그런 이제 전문 생성형 이단 AI 이단 상담사라 할 수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좀 저를 대신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단 상담의 길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사실 이단 상담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뭐 전화로 상담을 받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이단 상담 서비스를 AI 대화 형태로 하게 됐다고 하면 이게 어떤 계기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1: 일단 저한테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0: 네.
1: 심지어 이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0: 어머.
1: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이제 외국에서도 상담을 하는데
0: 네.
1: 아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생성형 AI 이란 상담사를
0: 네.
1: 한번 구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상담소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논이 됐고
0: 네.
1: 그래서 나는

0: 또 전화 상담을 할 때 이게 저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전체를 종합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 AI 상담사는 모든 것을 다 학습한 후에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게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그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갈등한 사람들이니까 꼭 밤늦게 그리고 새벽에
1: 그러네.
0: 이런 이제 연락을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나도 처음에는 막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1: 밤늦게.
0: 이런, 밤늦게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아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생성형 AI 상담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해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1: 네네네. 이 청취자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거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접속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0: 이제 일단은 다 이제 무료입니다. 이제 물론 그 상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회수가 많을수록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개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상담사들은 자들은 밤새도록 그 해피와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폭주가 되니까 이게 이제 비용적으로 부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일단은. 너무 한 사람이 너무 공유하는 그 점유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 접속을 하면 상담한 후에 한 시간 후에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간헐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1: 네네네.
0: 앞으로 이제 이런 비용 문제가 이제 해결된다 그러면 이제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당분간은 지금 현재 너무 폭주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언제든지 이제 접속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한 번 질문할 수 있으니까 한 시간에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딱 질문을 해야 되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려면 질문자가 너무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면 결국 간단한 답변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 현재는 한 시간에 한 번씩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서 질문하는 게 좋겠다.
0: 네.
1: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용자들이 해피에게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 A2단은 어떤 단체야? 뭐 E2단과 정통 기독교의 교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뭐 이런 질문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통 질문을 하나요?
0: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가 2단이 뭐냐?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은 너무 쉬우니까 또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 고민.
0: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내가 뭐 신천지에 빠졌는데 신천지가 뭐냐보다는 지금 신천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족과의 갈등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접근법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굉장히 나도 놀래고 또 실제로 상담을 해본 사람들도 놀래고
1: 그래요.
0: 어떤 상담자는 이제 그 후기를 올렸는데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받고 감사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궁금해했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1: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AI로 가능하다는 게 좀 놀라운데 그러면 이 해피라는 AI가 목사님의 또 이 연구소에 40년간의 방대한 연구 자료를 다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솔루션이 가능한 거죠?
0: 아,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AI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40년간

0: 가지 연구한 연구 자료들, 보고서들, 방송 자료들, 그 다음에 그 신학 내가 발표하고 논평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기고했던 문제들, 내가 또 썼던 책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40년간 있던 자료들을 다 이제 입력을 한 거죠.
1: 와.
0: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내가 이단 상담을 하면서 이단 상담에 대한 그 책을 썼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단 상담학 개론이라는 책을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 책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이단 상담을 하면서 이단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까지도 다 이게 이제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AI 상담사는 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박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가 딱 상담을 하고 고민을 상담하면 그 고민에 공감부터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공감까지 해주면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상담자들이 그것 때문에 놀래고 감동을 그러네요. 받는 거죠.
1: 그러네요. 이 기사를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AI와는 답변이 다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AI 요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이단에 대한 고민을 그 AI들한테 물어보는 것과 이 이단 상담 전문 AI인 해피에게 물어보는 게 좀 다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궁금합니다.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제미나이나 이런 이제 AI 이 챗GPT나 이런 데에서 이제 물어보면 일단은 거기에 올려진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왜곡된 자료들도 있고 이단들이 올려놓은 자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AI는 이제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못 하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그 왜곡된 자료들이 전달할 경우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이제 이단 상담사 해피는
1: 네.
0: 내가 40년 동안 연구한 자료들과 그리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있으니까 여기는 가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 상담사 이제 해피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그 개혁주의적인 정통 신학적인 네.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바른 전달을 해주니까 일단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곡된 정보나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1: 네.
0: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또 신뢰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네. 그래요. 오늘은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님과 또 AI 이단 상담사 해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축적된 이단 연구 자료가 이제 AI 안에 담기게 된 셈인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교계 전망대 오늘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님과 전문 이단상담 AI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일부러 혹시 해피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나요?
1: 이제 해피는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민 그리고 자신들의 겪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 그러면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85세예요. 그런데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상담소를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럼 모시고 오십시오. 85세나 되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모시고 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와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럼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그러면 이 고민을 우리 해피라는 AI 상담사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컴퓨터에 앉아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그 질문을 했어요. 그 상황 그대로를 설명을 이렇게 했죠. 했더니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뽑아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86세인데 자녀로서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실지 짐작이 됩니다.
0: AI의 답변이에요.
1: 해피가 네.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단에 빠져 계시면 지금이라도 모시고 나고 싶은데 몸도 약하시고 말도 안 통하고 하는 막막함이 크실 겁니다.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단계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정면 충돌 강압 뭐 이런 것은 역효과입니다.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의 피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까지 그다음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 말투와 태도 조정하기 건강생활 패턴을 이유로 노출 시간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0: 쓴 기도 시간 회복하기 이렇게 이제 또 정리를 하고 세 번째는 안상욱 증인의 핵심 오류를 어르신 눈높이로 설명하는 법.
1: 우와.
0: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서 가르치는 건가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하면서 그리고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 전화, 대면,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해서 결국은 이단 상담 연구소 저한테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런데 이분이 그걸 보고 아 이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1: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까지 다 네. 알려주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만들었던 나도 놀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1: 정말 생각보다 답변이 이런 개인의 상황들이 다 주관적일 수 있고 또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공감도 해주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이렇게 단계별로 해주니까 답변이 굉장히 훌륭한데요.
0: 예.
1: AI가 이렇게 또 상담을 훌륭하게 해주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상담사가 할 수 없는 것 인간 상담자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그렇죠. 이제 AI 상담사는 일단은 이제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고민을 알고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감정이입도 안 되고 하니까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공감할 수는 있어요.
1: 네.
0: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상담이라는 게 단순히 질문에 답변해 주는 것이 상담이 아니고 일단은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전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러면 그 모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이단에 빠진 그런 모든 것들을 교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이탈을 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1: 네.
0: 이런 것은 실제로 이제 그렇죠. AI가 담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AI에게 상담을 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이단에 상담의 필요성을 얻고 그래서 그것을 길잡이 삼아서 이제 상담사인 저한테 이제 오면 그 사람을 완전히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을 받도록
1: 네.
0: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이 이단에서 이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사람의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인도하는 것은 해피가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1: 그러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보를 얻는 용도 정보를 네. 얻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담들을 하는 건 괜찮지만 결국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자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0: 그렇죠.
1: 목사님께서 또 현장에서 보실 때 요즘 이단들의 활동 방식에도 변화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뭐 거리 포교, 성경 공부 모임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도 하겠지만 최근에는 이단들도 AI나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든지 하는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0: 네. 요즘 이제 상담을 제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자들과 얘기를 이제 나누다 보면 얼마나 참 교묘하게 포교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길거리 포교들을 많이 하고 했지만 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포교가 더욱 지금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전한 단체나 전문가를 사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온라인 안에서 이러한 건전한 단체나 전문가를 사칭하고 나가니까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을 신뢰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1: 네, 네.
0: 예를 든다 그러면 청년들에게는 진로 상담이나 취업 상담을 통한 포교를 하고 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교육 문제

0: 연하 양육 문제로 접근을 하고 독거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 이제 독거 노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거 노인들을 봉사단체를 빙자해가지고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대화도 나눠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요즘 그런 그 부모님을 위한 상담이 되게 많이 와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그거 이제 자식들이 알았을 때 그거 이단 단체예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지만 이게 끊어내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단들이 그 접근을 해가지고 네. 그 집에 드나들면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거기에 신뢰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 교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1: 독거 노인들을 겨냥한 그런 네. 이단들의 포교가 사실 가족들보다도 더 잘 살갑게 돌봐드리고 하면
0: 그렇죠.
1: 빠져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가니까.
0: 일단은 자녀들도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쵸. 부모가 혼자 살 때 맨날 못 돌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매일 찾아오고 찾아와서 밥도 해주고 막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위험성은 경제적인 또 그 착취를 또 노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아이고. 있어요.
1: 네, 네.
0: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돈이 통장에서 많이 빠져나간대요. 쓸 일이 별로 없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경찰에 연락을 할 수 해도 문제도 해결이 안 되죠. 그렇다고 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결국은 자녀들이 매일 찾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 오도록 경계를 하고 통장 관리를 이제 아버지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어떻게 자식들이 하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1: 네.
0: 일단은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경우는 참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1: 그러네요. 또 새롭게 고민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
0: 네,
1: 또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더 열심히 부모님 찾아뵙고 또 많이 아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1: 네, 우리 끝으로 청취자들 가운데 또 본인이나 가족이 이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0: 일단은 제가 이제 그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가족들은 화부터 먼저 내요.
1: 아, 네.
0: 아니, 어떻게 그런데 빠져가지고 네. 속을 썩이고 힘들어하느냐 막 이런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화를 내온다고 싸우고 뭐 못 가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일단은 가족이 이단에 빠졌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접근할 때 구조자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아,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왜 물에 빠졌느냐고 막 혼을 내고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일단 건져놓고 그 다음에
1: 네.
0: 뭐 따져도 따지지만 그러니까 구조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일단은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1: 네.
0: 구조자의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단 상담 연구소로 빨리 연락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 이단 상담소에 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영이 죽고 뭐 돈 뺏기고 폭행하고 막 이런다고 이제 협박을 해놔가지고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하여튼 빨리 연락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1: 네.
0: 이단 상담소하고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1: 네.
0: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거나 하지 말고 일단은 빨리 상담소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1: 네.
0: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구조자의 마음으로 일단
0: 네.
1: 구조자의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빨리 이단 상담소에 또 목회자분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 연구소 박형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AI 이단 상담사 해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0년 동안 축적된 이단 연구와 상담의 경험이 AI 기술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상담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이단이라고 보내주시면 관련 링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새벽 아침에 해가 뜨고 바다 건너 해가 지면 하루가 저물죠. 종일 활동하다 만물은 또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오죠. 성경은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가 수십억이라지만 그 삶이 녹록지만은 않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 뒤엉킵니다. 더 대자연까지도 폭염과 혹한과 가뭄과 홍수가 속절없이 생겨나죠. 도무지 예측하기 힘든 환경 속에 매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신 삶을 넋끈히 감당해내죠. 나를 감싸는 모든 환경과 관계를 긍정하며 믿음으로 품어내는 우리는 성도니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기분 상하는 일이 있을 때 욱 하고 당장 화를 내시나요? 그렇다면 미련한 자입니다. 인정해야 회개가 있고 개선도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를 살펴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슬기로운 자는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넉넉히 참아내죠. 윤상은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불러봤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하면 네, 이 찬송 맞죠? 불러봤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쵸?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그죠? 네, 이제 목사님이랑 어울리지 않나요? 방송을 들으며 이 문자를 보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선곡이 내가 매일 기쁘게가 나왔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이 문자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3213님. 와, 이 찬양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인데 네, 그렇게 불러보신 거예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노랫말이 네, 또 얼굴이 또 빨개지네요. 아, 제가 이거 얼굴이 조금 얇아서 네, 저와 어울리게 생각이 드신 거예요. 네,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그 내용을 문자로 보내려고 하고 계셨는데 네, 방송 또 이제 방송 타이밍에 또 맞춰서 또 보내주시려고 일주일을 기다리셨나 봐요. 근데 그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요, 남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네, 우연이 없죠. 은혜입니다. 사실 꼭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꼭 알맞게 그 일이 멍석이 쫙 펼쳐지듯이 카펫이 쫙 펼쳐지듯이 네, 그렇게 희한하게 때가 맞춰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나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우연이네 하고 넘기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 의미가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거저 지나갈 일도 우리에게는 감사요 은혜가 되니 이 자체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길이 되는 겁니까? 우리 3213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합해져서 네, 이렇게 어우러지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말이죠. 이런 걸 저 세상 사람들이 이해나 할까요? 주님 안에 축복하고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안에서 열린 마음과 복이 가득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이번 사연은요 8625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네, 제가 좀 막 장난이 막 또 치고 싶어지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시각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사연을 소리로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봐요. PC 화면에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미리 그렇게 읽어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처음으로 문자 참여합니다.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막 장난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처음 봤을 때도 왜 이제서야 보내주셨나요? 막 이러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이 주말에 늘 듣는데요. 토요일은 밀린 일들 하고 주일은 예배보고 교회를 하느라 참여가 힘드네요. 늘 잘 듣고 있고 걷기 하면서 듣습니다. 덥지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날입니다. 네, 8625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령 상태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넘치는 것을 느끼고 있는 마음밭이에요? 아니면 야, 이 세상 살다 보니 너무 힘들다, 버겁다,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와, 하나님, 지금이 내 인생에 최고 전성기입니다. 이런 귀한 시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인생 쭉 살다 보면요, 희한한 것,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넓은 눈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이 사연을 함께하며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날이 점점 더워지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지고 하면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면 불쾌지.

지수라는 게 올라가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할 덕된 모습들을 놓치기가 또 쉬워요.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사연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찬양과 더욱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이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해내려 하지 말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말들을 들으며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시간 하는데, 또 주일은 또 예배드리고 교회를 하고 또 평일에는 또 토요일은 또 일, 밀린 일도 하고 이러느라 참여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처음 사연 보내는데 편하게 그냥 단어 하나라도 던지듯이 주셔도 좋습니다. 늘 이 시간 여러분 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마음 담은 사연이라면 짧아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온누리 워십 앨범 중에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역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애계에서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과 전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미술과 문학, 영상 분야 공모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문화예술활동의 문턱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고 사회와 소통

0: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모일정과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각 지역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체험형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복지관과 문화시설에서는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관람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체험교실, 디지털 교육과정 등을 잇따라 모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과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립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말과 글은 우리가 세상에 왔다가 떠나는 날까지 함께하죠.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필수품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죠. 오죽하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말과 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삼가서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말과 글로서 덕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소리엘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 말씀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 연합회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0: 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셨는데요. 반갑게 자기 소개도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정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학 장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중앙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환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이 어우 귀한 장로님들 나오셨네 하고 귀를 쫑긋 세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에 초대한 이유가 있죠. 이제 잠시 후면은 장로부부연합수련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2: 저희가 2025년도 이쯤부터 약 1년 전에 홍천에 있는 비바지 파크에서 2025 장로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폐쇄선언할 때 앞으로 1년 뒤에 2026년은 제주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 장로부부 수련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0: 네. 2026년 장로회 전국연합회. 네.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 장로부부 수련회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죠.
2: 네. 지금 현재까지 한 1,400명 이상이 우리 그 제주 성황교회에서 모여서 영성 집회도 하고 또 쉼도 갖고 또 2026 장로부부 기도회를 제주 극동방송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0: 네. 제주도가 영적으로 아주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썩들썩 할 것 같은데요. 날짜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네. 7월 8일 수요일까지
2: 맞습니다.
0: 제주 성안교회에서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요.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님들의 또 수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면 또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2: 아멘.
0: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2: 아멘.
0: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두 분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사역은 이런 수련회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0: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저희들은 사업으로는 선교 지원 사업을 있고요. 장학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업이 선교 지원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 날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약 3,500명이 모여서 지표를 가졌습니다.
0: 네.
2: 이는 호남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전국 부근단장 서기론 목사님이 기획을 하셨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계신 준비위원장께서 또 500만 원을 또 후원하셨고 그래서 장로회 전국연합에서 1천만 원 후원을 해서 어려운 80개 교회에다가
0: 네.
2: 100만 원씩 비전교회를 선정을 해서 네. 전달하는 전도식도 가졌고 직접 현장에서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0: 할렐루야. 네. 3,500여 분이 또 함께해서 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그런
2: 아멘.
0: 생각이 듭니다.
2: 아멘.
0: 특히 또 장학사업도 많이 하신다고요?
2: 네. 저희들은 이번에 장학사업을 기획한 것은 저희 회원이 8,847명입니다.
0: 네.
2: 전국적으로 실무장로님들이 8,847명의 회원의 이제 회비, 임원에 비하면

0: 2년 동안의 회비가 이제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기업 도네이션을 받으면은 그걸 이제 가지고 사업비로 쓸 건데 그중에서도 장학 사업을 좀 위주로 해서 장로 자녀들이 신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네. 많고 그다음에는 신학생들 돕는 또 목회자를 후원하는 또 그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지가 되면 또 어려운 목회지가 비전교회를 찾아서 또 수리도 해드리고 또 지원도 해드리는 그건 후원 사업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또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장로연합회에서 헌신하시는 두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도 좀 나눠주세요.
2: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 노년이 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던 것, 시절이 없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또한 직분이면 직분을 통해서도 늘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함께하며 부족한 점을 세세히 참여해 주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으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늦은 나이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1: 네, 언제부터 교회에 다니게 되셨어요?
2: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다녔습니다.
1: 네, 부모님이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황해도에서 그 연백하고 송화 출신으로서 여기 내려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
1: 네,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2: 그래서 아마 북쪽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 극동방송이 늘 북한에 이렇게 선교방송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2: 네, 그렇죠.
1: 지금도 이불을 몰래 뒤집어쓰고 극동방송 듣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려와서 극동방송을 찾아오는 탈북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부모님의 그런 기도와 후원과 성원이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이 또 그런 사역을 70여 년간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제가 알기로도 극동방송은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선교사가 직접 들어갈 수 없는 지역,
1: 맞습니다.
2: 어려운 지역을 복음을 전파하는 거로 근데 힘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북한에도 방송이 아주 잘 들린다고 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요즘은 또 저희가 극동 아카데미라고 해서 탈북한 그 청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탈북한 청년이 또 목회자가 돼서 저희 극동 방송에 PD로 입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앞으로 평양에 또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 1호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뤄줄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네. 이상학 장로님은 어떠신지요?
0: 저는 이제 모태 신앙입니다.
1: 네.
0: 외가적으로 또 3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신앙 아닌 종교인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이래서는 안 돼 하고 IMF 때 굉장히 세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도가 났고 그래서 경제적인 고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 97년도 말부터 이제 IMF가 시작됐는데 제가 아내가 1월 3일 날, 98년도 1월 3일 날 당신이 이래서는 안 돼. 폐인이 될 거야. 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1월 3일부터 갔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 네.
0: 산기도를 통해서 지난 세상적인 삶에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를 해서 지난 세월들이 다 파노라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못 살았구나. 그때 회개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교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주셔서 청장년 회장, 남성교회 기획부회장, 장로회장,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장로회 정년협회 회장으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이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1: 네. 인고의 세월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또 사업도 다시 또 일으켜 주시고요.
0: 네. 진짜 사업이 엉망이었죠. 그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은 허름한 창고를 빌려서 저희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는데 저희 아내는 콘크리트 바닥이 다 일어난 그 창고 같은 데서 방송 놓고 기도했었어요.
1: 네.
0: 저희는 밖에서 이제 일을 하고.
1: 네.
0: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0: 우리가 좀 대리점 계약을 에이전트십을 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단 뭐 100불이나 500불짜리도 컨택을 해서 했는데 그때 요청을 하면은 대리점 계약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1: 네.
0: 그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한번 짧은 시간에 한 7개 미국, 일본, 독일 쪽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예. 와, 네. 뒤에서 기도로 든든히 네. 뒷받침한 우리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0: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권사님이 또 장로님의 영적인 부분도 케어하시고
0: 맞습니다.
1: 또 예. 이렇게 사업의 든든한 기도 파트너로 네.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권사님 이름도 한번 불러드리세요.
0: 아,
1: 너무
0: 아내,
1: 고마우신데요.
0: 아, 예. 저희 예. 아내는 김기향. 향기를 거꾸로 하면 되고요.
1: 아, 네.
0: 김기향 권사고요. 지금 잠실지방 여성계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저 때문에 사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나중 된 자가 더 먼저 된 경우입니다.
1: 와, 네. 할렐루야. 네. 어, 김기향 권사님도 나중에 한번 모셔서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네. 하나님을 어려울 때 꼭 네. 붙잡으셨는지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아, 정말 멋진 우리 권사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니까
0: 네.
1: 좀 어려움이 있고 굴곡이 좀 있잖아요.
0: 네.
1: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 사업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자들을 생각한다면 믿음을 생각한다면은 기도로서 모든 답을 준다 하지만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뭐 많은 과정에서 집사람도 이제 옆에서도 많이 기도와 뭐 그런 과정 속에 제가 여기까지 왔던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생활 어렵다는 것보다도 저희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1세대로서 흥할 때는 흥했지만 그거에 대한 오는 그 반대적으로 오는 반대적 극부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었고요. 지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도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인생의 경제적인 고난이나 또 질병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 네.
1: 그런 분들에게 두 분은 또 그런 어려움을 주님을 손을 꼭 붙들고 네. 이겨내셨으니까 용기 내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대한민국은 많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은 이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멘. 네,
0: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라고 저희가 표를 세웠고 저희 교회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요. 1:1 제자의 양육,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말씀 나눈 이것이 가장 큰 해답이다. 우리 인생에게 주는 큰 해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가 한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한 7년 지금 한 5개월 됐는데 그 7년 5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영적인 그런 아비투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저희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의 기도를 회복해서 더 집중해서 하느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도 또 어느 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해결할 길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1: 아멘. 아멘.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기도
0: 아멘.
1: 이렇게 무장한다면 정말 못 헤쳐나갈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성환 장로님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헤쳐나갔을 것 같습니다.
2: 네, 아멘.
1: 어떠셨어요?
2: 저희들 앞에 어떤 고통이 문 앞에 있더라도 고통 너머에 보이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과 기도의 음성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0: 아멘.
2: 저희 같은 성도들은 기도가 저희들한테 답이니 지금 어려운 시기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손잡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을 향해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 아멘. 두 분 좋아하는 말씀 또 그 이유도 함께 좀 나눠볼까요?
0: 네. 저희 주제 성국이기도 한데요.
1: 네.
0: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1: 아멘.
0: 아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또 일하심을 믿고 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멘.
2: 저는 시편 50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0: 아멘.
2: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 아멘.
2: 저희 가장 힘들고 어렸을 때 지인이 나에게 건네준 저서 한 권이 저희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0: 저희 마음 안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도록 예비해 주셨고 준비할 수 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되어 좋아하게 됐습니다.
1: 네.
0: 항상 감사합니다.
1: 단호한 결단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지인분이 책으로 위로를 해주셨어요?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떤 책이셨어요, 장로님? 뭐
0: 새벽을 깨우리라는 겁니다.
1: 네. 그 책을 통해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으셨군요.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두 분 하나님께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감사 제목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 저는 먼저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고요. 또 장찬영 담임 목사님입니다. 진짜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고 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면 어떤 사역이든 교회에서 사역이든 또 연합회 단체의 사역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1: 아멘.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멘. 우리 장로님의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성환 장로님도 나도 아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표정이 보였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0: 저는 준비한 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1: 이름 한번 크게 불러드리세요.
0: 저 이명원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동안에도 감사, 내일 이 시간에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2: 아멘.
0: 주변에 저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 여기까지 오게 된 것만 해도 오늘 이 시간도 행복하고 부쩍 감사하다는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1: 아멘. 이렇게 날마다 감사를 더해가고 기도를 더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부어주실 거라는 아멘. 그런 아멘. 생각이 듭니다. 장로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 성안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장로회란 주제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라고 권면의 말씀도 해주시고요. 감리교 장로연합회 비전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1: 네.
2: 제가 오늘 집계로 보니까 1,424명이 네.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임박하면 훨씬 늘어나겠네요.
2: 네. 지금 1,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전화를 받아서
1: 네.
2: 오늘도 신청하셨느냐 보내시라고
1: 네.
2: 했습니다.
1: 네. 제주가 정말 복받았네요.
2: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장로회가 됐다. 그렇게 좀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장로회 정연협회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받아서 또 티켓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7월 7일 날 오전 9시에 제주 구동방에서 지금 야외 기도를 네. 가질 예정입니다.
1: 네.
2: 1,400명 이상이 모여서 제주 구동방송의 잔디밭에 앞에서 앉아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기도회를 장소가 사실 또 어려웠었는데 제주 구동방송의 그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배덕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1: 네.
2: 그분이 또 추천을 했고 48m 안테나 네. 앞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첫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요. 할례에서 백도까지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태평양 앞을 보고 우리가 세계 열병을 향해서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아멘.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준비위원장으로 얼마나 이 행사를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겠어요? 많이 오셔야 또 풍성하잖아요. 한 말씀 해 주시죠.
0: 이미 풍성한 잔치로 지금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뭐 이상호 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 성안교회라는 그 교회 명칭 중에 성 아닙니다.
1: 그래.
0: 제 이름하고 똑같아서
1: 아, 그러네요.
0: 많은 이제 은혜 속에서 아마 풍성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 전국연회를 통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의 모든 기관과 성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만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장로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그때 뜨겁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 얼마나 하나님께서

0: 흐뭇하게 바라보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주 극동방송은 뭐 제주에서 북한으로 직접 방송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 안테나를 바라보며 하는 그 기도는 더욱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의 그날 되면은 우리가 기도로 한복했어 라고 다들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아멘.
0: 귀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을 모셔서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함께했는데요. 감리교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이신 이상학 장로님, 2026 장로부부 수련회 준비위원장이신 이성한 장로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경화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대전 용산동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김정린 권사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를 엄청 반대했어요.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너는 가도 좋아. 그래 가. 근데 나는 절대 데려가지 마. 이게 아직 모토였어요. 아버지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극동방송이라도 좀 제발 듣게 해주세요.

0: 이게 제가 처음 기도했던 거예요. 똥방송 라디오를 고정시켜놓는 걸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하고 아마 들으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이 거기에 감동이 좀 됐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서 극동방송을 내내 듣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점점 변해가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일 먼저 말이 바뀐 게 아버지, 주여, 내 입에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입을 쳐요. 그런 말들이 바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도 기도해볼까? 기도하면 다 돼? 다 들어줘?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금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집사가 되면서 대형 면허 따서 교회 차량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극동방송으로 서서히 젖어들게 하시면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돌아오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1: 이렇게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으로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대전전화 042-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한 달에 만원으로 방송 1분을 책임지며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가족을 주님께 이끌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ABC.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들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온 전쟁입니다. 1954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입니다. 국군 전사자만 13만 8천 명, 유엔군 전사자 4만 1천 명, 그래서 전사자만 17만 9천 명이고 실종, 부상, 포로된 자를 포함하면 77만 5천 명입니다. 남한의 민간인 피해만 100만 명, 남한 산업시설 43%가 파괴되고 탄광시설이 50%가 파괴되었고 1천만 이상 이산가족과 3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 이상의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탐욕을 갖고 시작한 것이 전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벌써 5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만 희생된 숫자가 군인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온 러시아에 젊은 아들을 두고 전쟁에 더 보내 희생된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통곡 소리가 온 러시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가 그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종교인데 그래서 그 종교의 사제들이 장례식을 치른 영상을 보니까 어린애들이 젊은 부인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희생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해서 저들을 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온갖 일로 참수하던 일을 하는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 때 심판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소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귀와 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수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수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 처음을 맞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여 석학이었던 칼 바르트 박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교리의 신학적 의미를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박사님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세계적인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기독을 들어서 그 전하는 말씀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잠시 칼바르트 박사가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의 모습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비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고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건져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술을 헤아려서 오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도 안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는 수마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흑의 원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말합니다.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는 그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7절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이 주신 위대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영유를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로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CBS 방송국에 올라가서 성경 필사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되는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필사한 것들을 다 보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붓글씨로 정말 우리 같은 실력으로는 몇 년을 써도 못 쓸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병품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분도 있고, 또 책으로 여러 권 만들어서 필사한 분들도 있고, 말씀을 쓸 때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말씀을 때 주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쓸 때 주님의 은혜가 온 가족에 임했다는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고 붙잡고 기도하고 필사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느라고 너 교회 가지 마. 오늘 집에 앉아서 TV나 봐.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밤낮 문제에 갇혀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지 말고 어둠을 물리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 또 전진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노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그는 존경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주님의 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제시카 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원래 부유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온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면 한국 사람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신자라 마음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느 날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한한 존재이시면 당연히 저를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유한한 사람이니 당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을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는 신학교에 가갖고 1999년에 미국 구세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 산타모니카,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 등에서 재활은 교회를 담임하면서 노숙자와 중독자들,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을 먹이고 씻기고 복음을 전하는 3S, 숲, 소업, 썰베이션 특수목회를 사역을 그가 감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20년 넘게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중독 마약

0: 중독자들 찾아가서, 알코올 중독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새 삶을 살게 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너무 과로해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루 16시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서 괴를 붕시키고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을 돌보느라고 온갖 힘을 쏟았고 바쁘게만 했는데, 정작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에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나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런 회개했습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고된 특수사에게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공한 종교인이 되었고 누구보다 철저한 일 중독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청년 퇴임을 앞둔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길바닥에 다 떨구어 버린 그저 겉만 잘 포장된 나이롱 목사였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는 미국 목회를 내려놓고 가장 힘들고 험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가로 갑니다. 케냐의 빈민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더럽고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은 다 나가서 구걸하고,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저들을 섬기면서 본인 자신도 풍토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는 가운데, 청소년 장애인 재활학 학교를 운영하면서 장애아동들과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 하는 골방 기도에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싸우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적 승리는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시카 윌 목사님은 캐나 사역을 현지인과 자임사역들에게 위임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캐나 선교제를 계속 후임하면서 미디어 선교와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시카 윌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만일 제가 가난하고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더라면 철없는 바리새인의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움켜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저를 살렸습니다. 떠날 때는 죽을 것처럼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케냐의 삶은 엉터리 나이롱 목사 같은 제가 개과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마지막에 함께 웃는 자가 진정한 이긴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그분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해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끝까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전쟁의 승리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섬김을 실천해서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구경 안 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얼마 전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삶의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삶의 순간순간 예고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셨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셨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 내게 다가온 일은 재앙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바꾸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 오셨다는 한홍 목사님의 고백이 참 귀감이 되더라고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요. 주님의 말씀 따라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 절망이 아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라면서 첫 찬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릴게요.

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나목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6월의 마지막 토요일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아, 6월을 열심히 지나오셨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늘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3861님,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말 집 정리하다가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찬양 들으시면서 정리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기쁘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0490님, 안산에서 듣고 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6314님, 내일 구역 예배 후에 먹으려고 카레 만들고 있습니다. 한 솥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데 구역 가족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너무 좋네요. 복날에는 삼계탕을 만들려고 생각 중입니다. 와, 우리 6314님의 귀한 마음에 모두에게 더 행복한 주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6314님의 마음에 주님이 더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소프라노 신델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예라모십이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까지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7305님,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요즘 마음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제 마음을 은혜롭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방법인 줄 믿으며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7930님, 반갑습니다. 부천에서 인천으로 인사를 하는데 남편 또 아들과 함께 리모델링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전해주시는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처음 보내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찬양 은혜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분주한 중에 이렇게 귀한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할 일은 많으시겠지만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오직 은혜만 고백하게 되시길 기도하면서 신청하신 곡 은혜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송승현의 목소리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5902님, 병원 다녀오는 길에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하루임을 고백하며 찬양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귀한 하루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Finding a fresh jawbone of a donkey, he grabbed it and struck down 1,000 men. Judges chapter 15, verse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기 15장 15절 말씀.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이제 6월 말이고 다음 주면 7월이네요. 그렇죠? 지금도 낮에는 덥지만 더 더워지겠지요? 장마도 오겠고.

태풍도 올 겁니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서울 극동방송에서는 미스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신 가운데 정말 은혜로운 기도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에도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지선 전도사님 모셔서 연주와 찬양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7월 4일인데 6.25 때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준 미국이 독립된 지 250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250년. 이거 25년을 사반세기라고 하던데 century 사반 century 세기라고 할까요? 네네. 아니 천년의 4분의 1이 되겠죠. 사실 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나라인데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다는데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나라가라서 그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에 와서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또 다음 주도 계속해서 그러면 좋겠어요. 자,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메리 엘리자베스의 찬양입니다. He leadeth me. 우리말 제목은 예수가 거느리시니입니다.

에이맨.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fter Samson burned the Philistines' crops. 지난 시간에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을 다 불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They killed his wife. 왜냐하면 여기서 they는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와이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랬죠. Samson then fought with, 그러고 나서 삼손은 싸웠습니다. And killed many Philistines.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Before fleeing back to his home country. 자기 나라로 달아나기 전에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갔어요. So the Philistines followed him to arrest him.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서 힘은 삼손인데 삼손을 뒤따라가서 to arrest him, 뭐하러 간 거예요? 붙잡으려고 간 거죠. Arrest 하면 체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e Philistines told the Israelites to tie Samson and give him to them.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여기서 사실 이스라엘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뭐라고 했는고 하면은 to tie Samson, 삼손을 잡아서 밧줄로 동여매라고 그랬습니다. 포박하라고 그랬어요. And give him to them. 그리고 여기서 힘은 삼손인데 삼손을 to them,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라고 그랬습니다. The Israelite men went out.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나갔습니다. And told Samson, 그리고 삼손을 만나서 말을 해줍니다. That, 뭐라고 하는 거 하니? They had to arrest him.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사정 이야기를 해줍니다. Samson made them promise not to kill him. 삼손은 여기서 them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promise, 약속하라고 그럽니다. Not to kill him. 나랑 같은 나라 사람들이야. 나 죽이면 안 돼. 알았지? 이렇게 분명히 해둡니다. Then, 그러고 나서 allowed them to tie him. them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서야 그들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to tie him. 여기서 힘은 삼손이에요. 삼손을 묶으라고 허락했습니다. With two new ropes, 새로운 밧줄 두 개를 가져다 묶으라고 그랬어요. As Samson was given to the Philistines.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The Spirit of God came on Samson.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And he broke the ropes himself. 여기서 he는 삼손인데 삼손이 이 밧줄을 스스로 다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 풀게 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Samson killed 1,000 Philistine men. 삼손이 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What the jawbone of a donkey? 어떻게 죽였어요? 당나귀의 새 뼈를 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당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죽였습니다. 이 당나귀의 턱뼈가 무기가 된 것이지요. He then became very thirsty. 이렇게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글쎄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는가 봐요. And pray to God.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For water. 물을 달라고. God allowed water to appear.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지요. So that Samson could drink.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삼손은 이 물을 마시고 기운을 되찾습니다. Samson was a judge. 삼손은 그래서 사사로 있었는데 over Israel.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for 20 years. 20년간을 다스렸습니다. God's people and the world's evil things cannot live together in a friendly way.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악이 in a friendly way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If God's people do not fight against those evil things,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 then the evil things will be stronger than God's people. 가만히 놔두면 이런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보다 더 강해지게 됩니다. The Israelites from Judah's tribe did not quarrel with the Philistines. 이 유다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did not quarrel with the Philistines,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They bound Samson. They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나라 사람 삼손을 묶었습니다. But then he got free. 여기서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이 밧줄을 풀고 나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죠? And he killed 1,000 men. 그리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He did this with a weapon. 삼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That he had not planned to use. 삼손이 이 무기를 전혀 사용할 계획이 없었는데 사용하게 된 거예요. 무슨 무기였어요? 그렇죠. It was a fresh jawbone from an animal that had just died. 그것은 정말 얼마 안 된 이런 턱뼈였습니다. From an animal, 동물의 턱뼈였습니다. That had just died. 그런데 이 동물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동물의 턱뼈였습니다. The wet jawbone would be more useful than a dry one would be. 지금 죽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수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아직 남아 있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동물의 턱뼈는 more useful, 더 쓸모가 있다, 더 유용하다 than a dry one would be. 마른 뼈보다 더 그랬다는 거예요. 글쎄 말랐으면 잘 부서졌을까요? In this action, 이런 행위로 볼 때, he did what he had promised not to. 여기서 he는 삼손이에요. 삼손은 행했습니다. What he had promised not to,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Because he was a Nazirite. 왜냐하면 삼손이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he had promised not to touch a dead body. 삼손은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거지요. 그런데 죽은 나귀의 턱뼈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Praying in English 하겠습니다. Alan Jackson이 부릅니다. Sweet Hour Prayer. 우리말 제목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your great power manifested in Samson. Thank you for the many mighty ways in which you work in our lives. Thank you for providing everything that Samson needed. Thank you that you promised to be our spring of water, so we will never thirst again. Thank you for the promise of eternal life that you give to us. Lord, there are many that we know do not yet know you. Please work in their lives and bring them to a saving knowledge of yourself.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번역 위에서부터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to see, 우리로 보게 하시니, Your great power,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시니, Manifested in Samson, 삼손에게 나타난, 삼손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mighty ways in which you work in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많은 정말 강력한 방법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providing everything that Samson needed. 또한 삼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you promised to be our spring of water.

또한 우리에게 정말로 항상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마실 물을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So we will never thirst again.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Thank you for the promise of eternal life. 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That you give to us.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Lord, there are many we know do not yet know you. 정말 우리가 알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Please work in their lives.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and bring them to a saving knowledge of yourself. 하나님께로 정말 구원의 saving knowledge, 구원을 알고 구원받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과 11절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베들레헴 입산과 스불론 사람 엘론입니다. 입다가 죽고 나서 베들레헴 입산이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은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먼저 입산을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bzan. IB이기 때문에 Ib. Ib. 그리고 Zan. Ibzan. 한 번 더요. 입산을 Ibzan. 이렇게 발음하시고 엘론은 엘론 머스크, 일란 머스크 많이 들어보시죠? 사사의 이름입니다. 일란. E-L-O-N. 일란. 한 번 더요. 일란.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o talk about Samson. 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

0: 말씀을 본문으로 내 하나님 선한 손으로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스라엘도요 남한국 유아 그 북한국이 있는데 남한국과 북한국이 언제 갈라지는지 알죠? 사울이 초대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10개 지파로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남왕국 유다는 하나의 그 다윗 왕조, 하나의 왕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어요. 왕조가 9번 바뀌었다 이 소리는 계속 반란과 쿠데타가 일어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짜 왕. 남왕국 유다는 진짜 왕. 북왕국 이스라엘은 가짜 왕이에요. 가짜가 그렇게 많았어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역사가 대부분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호세아라는 왕 때, 19번째 왕 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그게 아수르한테 멸망당하는데요. 살만에셀이라는 왕한테 멸망당해요. 남왕국 유다는요, 이게 계속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다가 세 번에 걸쳐 멸망당해요. 세 번에 걸쳐. 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망했죠. 북왕국, 그게 그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섞인 자들 사마리아인.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세 번에 걸쳐 망해요. 이게 바벨론 제1차 포로가 언제 시작됐냐, 기원전 605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 되자마자, 원년은 왕이 된 해라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유다왕 여호야김 때, 이때 이 여호야김은 18번째 왕이에요. 왕된 지 3년 됐을 때 쳐들어와가지고 다니엘 왕조 귀족들을 잡아가요. 이때만 회개했어도 괜찮아요. 이때가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침공해요. 이때가 기원전 597년째예요. 597년도인데 이때는 여호야킨 왕에서, 이 사람 왕된 지 3개월 됐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왕된 지 8년 됐어요. 원년 때 한번 쳐들어왔고 8년째 들어왔으니 약 7년 만에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에스겔 모르드계의 조상들이 붙잡혀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해요.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때 유다왕 20번째 왕인 시드기야가 붙잡혀가면서 눈 뽑히고 그곳에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9년.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예요. 지금의 놀라운 건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계속 전쟁 중이죠. 그 이란이 원래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인류 역사에 손꼽히는 굉장히 막강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왕했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그냥 귀환하는 게 아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가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그 나라한테 멸망당해요. 그래가지고 바사국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 니네 나라 돌아가라. 이때 제1차 포로귀환이 기원전 536년에 일어나요. 이때 돌아온 사람이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1차 포로부터 70년 후에 귀환한 거예요. 1차 포로부터 딱 거의 70년 후에 귀환했고요. 성전 완공이,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오자마자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방 안 되고 약 22년 만에 완성돼요. 학계서, 스바냐서, 스가랴, 이게 스가랴서 이런 게요. 학계서와 스가랴서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춘 그들을 향해 왜 멈췄냐,

계속 져야지. 그래서 완성된 것이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약 귀환 후 22년에 완성돼요. 22년 만에.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후 기원전 458년에 돌아와요. 이때 에스라가 와요. 이 에스라는 레인이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아주 능한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율법 가르치고 영적인 신앙을 재건해요. 이때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이 레인들, 그 성인들 1754명, 여자 어린 5000명 해서 약 7000명 와요. 1차 귀환 후에 79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이 오늘 본문이에요. 3차 귀환이 기원전 444년. 봐요. 이분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이때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했는데 42,360명을 돌려보내요. 그게 느헤미야서 1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차 귀환 후 14년 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왔죠. 그런데 3차 귀환까지가 14년 걸렸어요. 그런데 1차에서 3차까지 봐요. 여러분, 1차에서 3차 귀환까지는 총 93년 걸려요. 그리고 93 더하기 70하면 163. 다시 말해서 586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444년에 귀환했죠. 그러면 142년에. 놀라운 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 창문이 깨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상태로 몇 년을 살아요? 아니면 겨울 오기 전에, 벌레 들어오기 전에 빨리 고쳐요? 고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거기 살고 있고 그걸 애착을 갖고 있다는 거고 삶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군이 와가지고요, 1차 때 만약에 무너뜨렸으면 160년이 넘었고 3차 때 완전히 멸망시켰으면 140년 만에 수르바벨이 돌아왔는데, 놀라운 건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놀라운 건 140년 넘어서 왔는데도 아직도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삶의 의지가 없고요. 그들이 뭔가 지금 삶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돌아온 거 봐요. 1차, 2차, 3차 색깔별로 구분돼 있죠. 다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좀 알려면 느헤미야 1장부터 좀 알아야 돼요.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유대력인데요, 태양력으로는 11월 중순, 12월 중순까지예요.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 수산궁은 왕이 겨울에 머무는 그 궁이에요. 이거 봐요. 이게 유대력하고 비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검은색 있죠? 그게 태양력이에요. 검은색이 태양력인데 1월 이렇게 보면 테베돌, 스파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유대력이에요. 아달월, 11월, 12월. 유대력으로는 12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양력으로는 6월이지만 음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4월 되겠죠? 5월? 5월 되죠. 음력으로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지금 3월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려가고 우리 달려가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달려가고 우리 달려가고 좀 달라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 느헤미야 동생이에요.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에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 중. 아니 이제 딴 나라 가서 태어난 느헤미야, 거기서 이제 자기 본국의 형편을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오니까, 야 남아있는 사람들 상황 어떠냐 그랬더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야, 벌써 10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환란 당하고 능욕 당하고, 이게 여러분 대문이 없고 진문이 없으면 적군이 수시로 쳐들어오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형님, 다 큰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성은 불타고요. 성문 다 무너지고요. 그러니 큰일 났어요, 형님.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나라 없으면요, 교회도 없어요. 나라 이름 서름 우리가 당해봤죠. 나라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나라가 견고히 서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뭐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 있고,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해요. 망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 벌써 망했어요. 대통령이 원하는 자가 됐든 원하는 자가 안 됐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로는 어떤 사람이든 쓰시는데 악인조차도 때로는 쓰시기도 하고 의인도 쓰시기도 하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아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막 기도하는데 뭐 금식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나라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러면서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주야로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야, 위대한 지도자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먼저 회개를 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막 회개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옛적의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느헤미야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만약에 범죄하면 나라를 멸망시켜서 흩어버리겠다 했는데 지금이 느헤미야가 있는 그 시대가 딱 그런 시대인 거예요. 흩어버릴 것이요. 죄를 범하면 흩어버릴 것이라 했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 하나님 범죄하면 흩으신다겠고 하나님 의지하면 모으신다겠으니 하나님 모아주세요. 모아주세요. 이게 어디 나왔냐? 신명기 30장 1절 이하에 나와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할렐루야. 약속하셨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다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곳 누가 이게 일찍이 언제냐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때 이제 술관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술관원이 됐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 봐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관직이 있어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관직들, 성경에 나온 것들. 첫 번째, 왕의 대장금, 왕의 음식 맡은 자. 여러분, 왕이 가장 많이 죽은 것 중에 하나가 독살당해요. 그러므로 왕의 음식은 아무한테나 맡겨요? 믿을만한한테 맡겨요? 진짜 믿을만한 자한테 맡겨요. 아니면 독을 안 풀더라도 침이라도 뱉으면 어떡해.

맨날 침뱉다. 에이, 다, 그러면 모르잖아, 그건.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아하, 음식하는 자는 믿을 만한 사람. 왕의 재산 맡은 자. 이거 가지고 팀에 어떻게 해요? 왕의 재산 맡은 자. 성경에 왕의 재산 맡은 나와요. 왕의 무기 맡은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사울의 무기 맡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무기 맡은 자.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왜냐하면 칼 들고 있다 옆에서 콕 찌르면 왕을 암살할 수 있잖아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요, 요즘 효자동이 발사 알죠? 왕이 만약에 기분이 나빠, 이발사가. 그러면 면도하다가 한 방이면 죽여요. 그러니까 이발사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왕의 술 맡은 자. 이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왜냐면은, 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술을 맡았다 이 소리는요, 감정을 나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친한 사람이요. 대화하는 사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올라갈수록 외로워요.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외로워요. 많이 배울수록 외로워요. 그러니까 왕은요, 사실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봐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약 세월이 3개월쯤 흘렀어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 보실 때 얼굴 색깔 바뀌면 큰일 나요.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야, 얼마나 친한 줄 알겠죠.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왜 두려웠냐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른 민족이에요. 종으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가지고 왕 술 맡은 관원까지 됐으니, 만약에 너 왕 앞에서 왜 얼굴 찌그리고 있어, 그러면 저놈을 바꿔라 그러면 한 방에 죽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여러분 감옥 갔을 때 술과는 떡과는 알죠? 순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이때 왕께 대답하되, 그래서 어쨌든 감정을 이야기했어. 왕이 내게 이르되,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야,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뭘 원하냐? 뭘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참 기가 막혀요. 지금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금식기도도 했고 철야기도도 했고 부르짖는 기도도 했고 함께 합심기도도 했죠. 그런데 왕이 물었을 때 이때 금식기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때 철야기도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때는 묵상기도 해야 돼.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요.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잘 봐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왜 안 써도 될 말이 여기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건 안 써도 될 말이에요. 왜 써놨냐? 나라를 다스리는 건 남자일 수 있죠. 그런데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옆에 있었다 이 소리는요, 왕후가 그 얘기를 듣고, 왕이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런데 왕후가 옆에 있었는데, 왕후가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것이며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을 정한 건 얼마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몇 년 만에 바사로 돌아가냐면 12년 만에 돌아가요. 12년 만에. 알겠죠? 성벽 재건하고 한참 다스리고 나라 안정시키고 12년 만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마 1년 만에 간다고 해놓고 12년 걸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길게 잡아보는 거예요. 10년 이상 걸리겠습니다, 왕이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 바요. 갔다 오라는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초소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하는 이거 왕이요,

조서 좀 내려주세요. 내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조서 없으면 못 가요. 왜냐면 종이니까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탈북하는 것처럼 쉽지 않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세벡의 조서를 내. 삼림감독. 이게 아사벡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냐면요. 바사국에서 바사국이 크잖아요. 이게 그걸 그 근처에서 만약에 나무를 하면 실어가는 것도 대단하고 유다 근처에서 나무를 하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장관과 마경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기로 내가 강서 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사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문 사람 도비야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지도 한번 봐요.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유다까지 온 거예요. 이 그게요 편도로 약 1400km예요. 편도로 엄청난 거리예요. 그 거리를 온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야, 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으로부터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딱 듣고 그 순간 저 성벽은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 마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단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시찰 간 거요. 그 밤에 골짜기 문에 나가 용정으로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변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문의, 왕의 무대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네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이 내게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들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의 일한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 봐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 지금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 이거. 너희도 보고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간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갔더니 왕이 허락해 줬고 조서도 내려줬고 나무도 줬고 허락해서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모두 힘을 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느헤미야가 지은 성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성 그 복원도인데요. 지금은 남아 있질 않죠. 이 성벽인데요. 이 길이가 길게 잡으면 약 4km, 짧게 잡으면 2.5km 돼요. 한 바퀴 이렇게 성으로만 도왔을 때 그 안쪽은 약 12만 제곱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만 7천 평쯤 돼요. 3만 7천 평. 이게 느헤미야 6장 5절에 보니까 50일 만에 완성이 됐대요. 이게 이제 그 복원 이게 찾아낸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벽이. 그런데 그 폭이요. 작은 데는 3m, 넓은 데는 5m. 낮은 데는 그 높이는요. 낮은 데는 한 3m, 높은 데는 10m 이상 돼요. 이런 데는 더 되겠죠, 이렇게. 그래 가지고 그냥 대충 쌓은 게 담벼락 쌓은 게 아니에요. 성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봤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 뭐냐면은 동네에 집 하나가 깨진 유리창 그대로 두면요 그 근처가 방치해 두면 범죄자들이 득실거려요. 오늘 우리는요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0: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8절.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신원 일을 하려하며. 우리는 일어나야 돼.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치인은 정치를 잘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해야 되고 살림하는 사람은 살림을 잘해야 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를 잘하면 되고 학생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고 할렐루야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다 잘하세요. 노는 것 괜찮아요. 대신 공부 다 하고 누르세요. 자는 것 괜찮아요. 예배 다 드리고 자세요. 아멘.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공부할 시간에 노는 게 죄지. 일할 수 있는 게 시간에 노는 게 잘못된 거지. 오늘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해야 돼요. 시작. 내 하나님 선한 손으로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수마음교회 042-522-0691번으로 연락하시거나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센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어려움과 불안이 커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질병과 실패, 관계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염려는 때로 거센 풍랑처럼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풍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바로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오연명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앤 모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두 곡의 찬송으로 찬송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폭풍 가운데 두려웠던 제자들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 동일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며 살아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오벳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게리 챔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함께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지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눈앞의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6월 한 달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한 달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켰나요? 며칠 전에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날이었지요. 우리 민족이 서로 미워하고 다퉜던,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아주 끔찍한 전쟁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오늘 첫 곡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방금 찬양으로 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나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예수님이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아홉 가지 중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사랑을 말해요. 두 번째는 희락, 즉 기쁨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지요. 세 번째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견디고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요.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는 성품이지요. 여섯째는 양선이에요. 착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지요. 일곱 번째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말해요. 온유는 여덟 번째 열매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포용하는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고, 마지막 아홉 번째 열매인 절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능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모두 맺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날마다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찬양을 부르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Children 어린이 찬양으로 I've got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 노아워십의 감사해요 성령님입니다.

0: 이상의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엘리사예요. 나는 나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지요. 불말과 불병거가 스승님과 나를 갈라놓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회오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그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어요. 그 이후 내가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곳 물이 나빠 농사짓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지며 하나님께서 물을 고치셨다고 말했죠.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리고의 물이 좋은 물로 고쳐졌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은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잇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었어요. 흥분되고 감사했지요. 그런 후 내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칠었고 나를 아주 괴롭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0: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가는 길에 불량한 무리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비아냥대며 조롱했어요.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빗대어 너도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 사라져버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이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아냥대거나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친구들은 없나요? 부모님이 부르면 못 들은 채 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으로 가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에 대해 수근수근하거나 조롱하고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선생님을 대하며 선생님을 낮춰보는 친구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 여러분의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권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님, 선생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이 있어요. 또 있을까요? 학교 보안관 아저씨는요? 학교 급식실에서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조리사님은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요. 맞아요. 모두 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워주신 권위자예요.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공손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비아냥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인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끔찍한 죄예요. 그 죄의 결과는 분명해요. 결국 그 불량한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암곰 두 마리에 찍혀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그날 42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나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 엘리사 선지자를 비아냥대며 조롱한 불량한 아이들은 그들이 엘리사의 권위에, 엘리야의 권위에, 우리의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끔찍한 죄의 값을 치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세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권위자들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공손히 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변화되도록 반드시 도우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된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감사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를 존중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의 어린이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권위자는 꼭 계시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순종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0: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전쟁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6.25 전쟁 76주년을 맞습니다. 이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6.25 전쟁은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채 정전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이 꼭 오기를 소원합니다. 어찌 보면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전쟁은 한 번도 쉼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대 사이나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모든 곳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은 꼭 총과 칼로 싸우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볼 때 이 땅 전체가 마치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전쟁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 도중에 40년 광야 체질이 있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첫 땅을 밟게 되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온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렸을 때 그들은 기절할 것 같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들을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이 다 제압했거든요. 도중에 온갖 권능과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신이라면 우리 민족의 신들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두려움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은 그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물론 여리고에는 강력한 군사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를 담근 채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는 적진령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어떤 사람이 놀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서 서 있는데 여호수아는 저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편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 또는 대장, 다 간단한 번역입니다. 여기서 아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아니라 간단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니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를 마실 때 언급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건너뛸게요. 아무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와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 또 하늘 군대 대장이라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을 자처한 저희는 과연 누구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낯설지 않고 좀

어디선가 보신 것 같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내산 호리산에서 그를 부르시게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두려웠고 또 그 재론에서 불행한 최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또 신을 벗어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표현됐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사람도 단지 천사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절에 가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 앞에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분이 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천사 정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오합지졸입니다. 오랜 세월 종으로 죽도록 일을 했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가나안까지 가려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데요. 훌륭한 병사로서 훈련된 적도 없고 체계적인 그런 군대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 누가 봐도 싸우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막강한 가난 운주민이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시고 또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마침내 가난 땅을 밟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가난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그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쟁도 감당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사기 충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장관, 그 대장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전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믿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혹시 주님의 이루가 필요하시다면 시편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방황과 고통과 죽음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는데 결국에는 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감사한다는 고백과 찬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고통일 때, 절망일 때 읽으면 너무나 좋은 책이고 또 인생들의 이 참 한심함과 이 제약, 이 집요한 참 방황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좀 알고 싶으면 사사기를 보시면 됩니다. 사사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막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항상 실패합니다. 항상 패배합니다. 결국 전진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우리는 부정적인 좀 우울한 메시지지만은 또 도전 봐야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막강했던 여리고성이 단 7일 만에 정복되었습니다. 사실 뭐 몇 달 거리도 이기기 쉽지 않고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 불가능한 승리를 마침내 거둔 사실을 오늘 본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승리학에서 치밀한 전략과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병사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양각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 주변을 한 바퀴씩 돌아라 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일곱 번 돌아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나팔 불고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였죠. 그런데 이 승리가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은 이 승리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지나치지 말고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본문이 13절 이후지만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 그래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특이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먼저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할 일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했던 할 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동하니까요. 안정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40년 세월을 보냈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이 되었으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정리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할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그 긴 세월 애굽에서 종살이한 겁니다. 학대당하고 요구도 먹고 폭행당하고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수치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 수치를 이제 다 떠나보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할례라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너와 너의 집에 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도록 되었습니다. 남자애들. 그 육신 가운데 한 부분을 절단하여 버리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흔적들 또 죄와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로 다시 말아 하는 언약의 차원에서 할례가 명령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제 언약의 백성답게 삶을 살라 애굽의 수치는 지나간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패스 오브 아닙니까? 마지막 애굽의 재앙의 날 애굽의 사람부터 짐승까지 초대생들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그런 죽음이 없었어요. 그 피는 어린 양 희생의 양으로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진 그 믿음의 가정들은 전혀 그런 해받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직전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간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눌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그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죽기로 결심하고 싸워도 부족한데 칼과 창은 버려둔 채 나팔 불고 온 백성이 도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됐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됐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겠나이다는 자세로 온 백성들이 허성을 일곱 번 돌았습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리보성을 단번에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뭐 기도해서는 됐다. 그래서 뭐 사과 1mm를 따야 되는데 기도 많이 했으니까 사과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사과나무가 떨어집니까? 또 사과나무의 1mm를 따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계획을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가 복을 받는 것은 너희 공로가 아니고 너희 노력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해서 또 많은 결과가 나오고 업적이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승리한도라 하는 말을 하지 못했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한 사례이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나의 노력과 능력과 공로로 된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안 드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생각밖에 놀란 축복과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아니죠.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승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는 불신앙의 백성들이 돼서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정말 중대한 메시지 하나 더 하고 끝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노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건너뛴 한 대목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니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딱 묻는데요. 아니라. 노 했습니다. 그분이. 그 말은 너의 질문은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뭐 싸움 전쟁을 하고 심지어 지금 월드컵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이 승리하길 바라잖아요. 우리 편이다 했어. 처음에는 승리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 패배했습니다. 승리할 땐 기분 좋은데 패배하니까 마음이 우울해졌어요. 우리 편이 졌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그렇게 물었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대답이 그렇게 묻는데 너 아니다. 너 말이 질문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야단은 안 쳤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소중하게 집중했습니다. 어떤 일을 가든지 전쟁을 부리더라도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앞두는데 하나님 저는 과연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0: 봐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였으면 또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편입니까? 당신은 주꾼입니까? 그렇게 묻기 있으면 여러분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일화는 참 많습니다. 그분은 그 백악관에서 기도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분 뒤에서 칭찬도 많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 음모론도 참 많아요. 또 수많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가슴에 간직한 귀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항상 뭐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기다가도 지기도 하고 하는 이 참 고된 전쟁 가운데서 북군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와서 위로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가 우리 북군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도록 저희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링컨 대통령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북군의 승리,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북군이 우리 지지하는 우리의 대통령과 그 군대가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중내 사냥에서 우리 편 챙기잖아. 내 거 챙기잖아. 링컨은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편에서 기도하지 말고 대통령 우리 북군이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 대통령이 하지만 여러분 과연 누구의 편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편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고백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좌파가 뭡니까? 우파가 뭡니까 도대체? 우린 그 전에 하나님 편입니다. 인생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들과 또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단지 사람의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받은 멸류관과 상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시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순종하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참내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82-3170, 042-582-3170번 해천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혜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칭찬의 말을 한 사람의 모습은 겸손하고 자상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서요,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되고요. 반대로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의 모습은 거칠고 흉하게 그려져서 역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주고받을 때 말하는 사람의 영상이 서로의 마음에 깊이 그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것을 행한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쁘게 연락

아파시는 말과 생각을 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들도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마음의 묵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길 바라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첫 찬양으로 수잔 보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만 입이 내게 있다면 그 입으로 구주 주신 은총을, 우리를 위로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결박 풀어주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시편 8편 나무엔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저술한 도스토옙스키는 작은 모래알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작은 나뭇잎 하나에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솜씨에 갈채를 보내며 감사를 보냅니다.

혈원의 꽃 예수 양재희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매일이라고 하는 나의 밭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 종류의 씨를 뿌리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 가시가 돋친 말의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매일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밭 모양도 달라지겠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휴의 룡룡 김지현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빛 되신 주 클래식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의 마음까지 즐겁게 하는 좋은 씨를 뿌리며 살자는 이야기와 함께 찬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고 또 저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것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래전 한 선교사가 인도의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낀 그녀는 홀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한 뒤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것이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아리의 법칙인 것이죠. 목사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하게 아니, 됩니다.
1: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예. 테레사 수녀가 예. 하루는 기차를 타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인도에 캘카다에 가서 거기는 사람이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살다가 거리에서 죽으니까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그들이 죽을 때 장례식도 치러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준비는 했지만은 그때 기도가 거기 갈 때 성경 하나 하고 찬송가 하고 입은 수녀옷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옷이 떨어지면 넌 어디서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디서 잠을 잘지도 모르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캘카다로 가겠습니다. 그게 테레사 수녀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를 통해서 그 수녀원의 고아원 양로원 도와줄 수 있는 게 100군데가 시작됐죠.
0: 예.
1: 그리고 노벨상까지 탄 여자.

0: 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주는 거죠.
1: 아멘. 저희도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이신 서동식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 함께 하십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강원도 동해 감리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0: 동칙 장로입니다. 지금은 강원도 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2: 그래 거기서 오실래니까 어저께 서울 오셔서 네. 주무시고 네. 오늘 아침에 오셨네요.
0: 네 그렇습니다.
2: 이야 참 대단한 정성이네요. 그러면 동해에 네. 운영위원이 몇 사람이나 돼요?
0: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네. 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그 운영위원을 모집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2: 그렇죠?
0: 예상이 됩니다.
2: 이번에 원주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네. 거기서 한두 사람 오셨어요?
0: 다섯 명이 이번에
2: 오셨죠?
0: 일어났었습니다.
2: 좋았죠?
0: 굉장히 좋았습니다.
2: 네, 뭐가 좋았어요?
0: 일단은 뭐 전국에서 모이니까 예, 여러분,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2: 그렇죠. 네. 호떡도 잡고 오셨어요?
0: 호떡 정말 맛있습니다.
2: 네. 그 호떡 하신 분이 강원도 원주에서 오셨어요.
0: 예.
2: 제가 수거값 하고 자료값은 드릴게요. 아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 모금해서 인도 저기 갓 뭐요
1: 캄보디아
2: 예 거기 데리고 나머지 이제 한 100만 원은 네. 그 수고한 사람들 데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호떡 먹고 싶어서 다음에도 또 호떡 하러 올 것 같아요.
1: 네, 그분께서 모금 방송 때 네. 통장에 53만 원 있었는데 네. 3만 원만 대고 50만 원을 전부 보내셔서 인연이 됐습니다.
0: 들었습니다.
1: 그러셨죠. 이 강원 극동 방송과는 언제부터 함께하게 되셨어요?
0: 대략 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예. 예.
0: 그때 이제 원래는 전파 선교사로 이제 뭐 만 원씩 시작했다가 한 5만 원까지 이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 직전 이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같이 좀 활동을 해보자 예.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그때는 뭐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그 결정이 굉장히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극동방송 사역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0: 극동방송 사역은 제가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선교지나 이런 데는 내가 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이 북한이나 이런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방송 선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1: 예.
0: 특히 저희들은 이제 영동권이다 보니까
1: 네.
0: 방송국이 처음에 이제 속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녘 땅으로 전파되는 이 강원 극동 방송의 그 방송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뭐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너무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1: 이게 또 접경 지역이니까 네. 그게 더 크게 느껴지실 네. 것 같습니다.
0: 네.
2: 교회 직분도 받으셨을 텐데
0: 네.
2: 장로님이요?
0: 네. 장로입니다.
2: 또 사모님은?
0: 지금 집사로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면 사모님 고향도 동해?
0: 네. 동해입니다.
2: 또 장로님 고향도 동해?
0: 네.
2: 그러면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어요?
0: 동해가 이제 북평 지역하고 묵호 지역이 합쳐서 동해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는 북평이 이제 친정이고 저는 묵호고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청년 이제 동해 감리교회 청년 회장을 하고 이제 내려놓고 있는데 초교파 청년 모임이 생겼어요. 각종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그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고문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뭐 청년이 고문이냐. 그래서 일단은 뭐 부탁하니까 가보겠다 해서 나갔는데
1: 네.
0: 그때 초교파 그 모임의 회계를 맡고 있는 게 집사람이었어요.
1: 아.
0: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2: 근데 그때 그럼 사모님도 예수 믿고
0: 네.
2: 그 동해 쪽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0: 사실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동해
2: 그렇죠.
0: 쪽이. 그래서
2: 네. 네. 토속 종교가
0: 그렇습니다.
2: 있고
0: 네.
2: 또 바닷가니까 네. 뭐 용왕님도 믿고 뭐 그런 게 많을
0: 그렇습니다.
2: 텐데 언제서부터 예수를 믿으셨어요?
0: 제가 예수 믿은 거는 뭐 이 교회 한 초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발을 디뎠는데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 거는 6학년 때
1: 예.
0: 우연한 기회로 저희들이 그 유치원을 같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놀이터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0: 한 다섯 명이 놀러 갔다가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인 것 같아요. 저를 부르더니 교회 좀 나올 생각 있냐고 했던 그 말 한마디에 네. 제가 동해교회에 추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거의 끊임없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1: 교회 놀이터도 참 중요하네요.
0: 굉장히 그때 잘 돼 있었거든요.
1: 교회에서는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재무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는 교회학교 교사로 한 30년 있었고요. 찬양대랑 성가대 봉사도 한 30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성가대는 아직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2: 그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0: 그 가스펠은 그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을 그 찬양 네.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그 찬양하고 네. 찬송가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예, 그 노래
1: 네,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예, 예.
2: 그거를 좀 찾아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 찬양 듣고 돌아올게요. 좋아하시는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근데 우리 장로님이 네. 또 큰 병을 앓으셨다는데 그게 뭐예요?
2: 2018년도에 네. 대장암을 네,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가족력이 있어서 네. 네, 아버님, 어머님, 뭐 큰누님, 큰형님 이제 저까지 이제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서울에 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아, 대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수술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일 정도만 입원했던 것 같아요. 예. 전이 된 곳이 한 곳이 없다고.
3: 할렐루야.
2: 그래서
3: 네,
2: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 이렇게
1: 잘 뭐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고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아, 네. 우리 장로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교회고 방송국 일이고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2: 네, 그렇습니다.
1: 그래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갚게 되는데 사실 거기 이제 방송국이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운영위원 한다는 게 힘들죠. 아, 네. 근데 거기서 또 어린이 합창단도 몇 명씩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2: 네네.
1: 예. 그래서 언젠가는 저 한번 아마 나라사랑 축제를 네. 동해 가서 한번 해야 돼요. 아.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아. 그래서 동해 어느 그 뭐 보통 우리가 체육관에 가서 해요. 네.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걸 한번 생각하셔서 동해 운영위원이 이제 올해는 익산하고 여수를 가게 돼요. 네네. 700명이. 네. 그게 다 자비량이로 가니까 그렇죠. 저 거기 한번 시장님한테 이거 나라사랑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한번 격려를 해드릴게.
2: 네네.
1: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 네, 알겠습니다.
1: 운영위원들이 힘날 거예요.
2: 네, 그렇죠.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극동방송 운영위원님은 그래도 운영위원장 있을 때 뭐 하나 해야지. 예. 그럼 이제 동해 삼척 교회가 몇 개나 돼요?
2: 동해 삼척에 초교파로 한다 그러면 한 교도 한 200에서 300개 정도 큰
1: 그리고
2: 교회가 많습니다.
1: 그리고 해군 부대도 있고.
2: 네. 일함대.
1: 육군 부대도 있고.
2: 네. 그렇습니다.
1: 그거 다 뭐 군인들도 와서 참석하고 그러면은 애들이 너무 잘해요. 나라사랑 축제를. 그래서 여기 오신 김에 내년도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싶다. 뭐 지금 어디 계획된 데는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는데 아마 삼척 동해 거기 어디 체육관이 있을 거예요.
2: 네. 네네.
1: 거기서 하면은요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많이 와요. 꽉 찰 거예요. 그럼 다시 동해 운영위원들이 살 거예요.
2: 네, 그렇게.
1: 내가 거기 한번 그때 갔을 때 총리 된 사람이 포럼을 한번 했죠.
2: 네.
1: 예. 그것도 또 이번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도 한번
2: 네.
1: 해요.
2: 이번에 강릉에서 뵀습니다. 예.
0: 네. 네. 나라사랑 축제 보시면 찬양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큰 감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또 장로님께서도 찬양을 통한 특별한 간증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2: 아, 제가 워낙 이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도 사실은 그 찬양 때문에 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학생 시절에는 자존감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성격이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노래였습니다.
0: 예.
2: 네, 노래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는 찬송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한 6개월을 기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0: 사모함이 있으셨네요.
2: 네.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학생 성가대를 섬겨야 되는데 노래를 너무 못하니까 섬길 수 없어서

0: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찬송가 끝까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7년만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예. 작정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1: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럼 갑자기 노래했는데 찬양이 잘 나오던가요?
0: 갑자기 그런 건 아니라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예. 또 목소리도 조금씩 조금씩 예. 그
2: 아니 제가 예. 우리 PD들더러 야 찬송가 많이 내보내 말 안 예. 들어요? 찬송가 많이 내보내 네. 그러니까 PD들이 이렇게 찬송가로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네. 엄청 많은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찬송가 많이 내보내 찬송가 많이 내보내라 이제 양현민 아나운서는 아마 많이 내보낼 거예요 앞으로
1: 많이 내보내겠습니다.
2: 그런데 네. 지금 그동안에 생업은 뭘 하셨어요?
0: 생업은 제가 원래 전공은 토목계열인데 지금은 세무회계 쪽 업무를 한 3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동해 지역에 보면 이제 회계 사무실에 이제 사무장으로 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회계 쪽 일을 하시다 보면 샘에 밝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시면 헌금도 많이 내실 때도 있고 네. 뭐 그럴 때 아까운 마음이나 이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0: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아깝다는 생각은 예,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난 그런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1: 예. 예. 아프셨던 때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아까 대장암 4기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네. 그때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0: 아,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제 50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때 18년인데 이제 49쯤 됐을 나이에 하나님 정말 50까지는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래서 그런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갔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의를 하게 되면 이게 항암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 일주일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더니 어떻게 전이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1: 할렐루야.
0: 네, 이곳은 뭐 항암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수술 회복되면. 내려가셔서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2: 그래서
0: 예, 와서 바로 이제 거의 생활을 바로 했던 것 같아요.
1: 네. 예. 이제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이 환우들이 많으신데 예.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희망을 예.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네.
0: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 아멘.
0: 그렇지 못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2: 그 치료의 하나님.
0: 네.
2: 역사의 하나님.
0: 네, 믿습니다.
2: 그러니까 아마 동해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셨네요.
0: 아, 그런 것 같습니다.
2: 예, 이제 하나님한테 봉사해야 되겠네요.
0: 네.
1: 네. 네, 잠시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강원극동방송 동해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신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샬롬.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과 동물과 식물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잘 다스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이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타협하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답게 살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옥기 집사 올림.
0: 네,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네,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늘 했듯이 평범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또 직장에서도 늘 복음적인 그런 사역들을 삶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늘 지켜주세요라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말씀 나누시면서도 은혜가 되셨는지 눈빛이 촉촉해지셨는데 네.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네,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나는 생각하다가 동해, 삼척 그쪽에 한번 나라사랑 축제를, 사실 강원도는 옛날 옛날에 한번 속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소규모. 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700명이 가서 노래를 부를 텐데요. 엄청 대형이지만은 애들이 찬송 부르고 민요도 부르고 거기 특별한 노래들이 있으면 그거 외워가지고 불러요. 네. 그럼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13, 14 이틀 중에 하루를 내서서 네. 사모님하고 와서 보심 찬양대 좋아하신, 찬양을 좋아하신다니까. 네. 한번 와서 보시고 내년에 우리 삼척 동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세요.
2: 네.
1: 좋은 기회예요.
2: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내려가서 보고 내년에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네. 동해 쪽에는 또 그런 문화 행사가

0: 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2: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좋은 계기가
0: 네,
2: 될
0: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1: 장로님 앞으로도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극동방송 동해운영위원장 서동식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대전 안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원로장로 김영기 장로고요. 극동방송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요. 가슴에 새겨지거든요. 아주 그 목사님들의 귀한 은혜의 말씀, 찬양, 또 우리 진행하는 분들이 아주 감동을 주고 눈물도 나게 하고 웃음도 나게 하는 그런 걸 들으면 힐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괜히 은혜스러워서 아주 찬양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아주 사랑하고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은 기도와 물질의 봉사가 이 방송을 제작하고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는 데 상당한 자긍심이 있고요. 이렇게 전파 선교사를 모집하고 할 때 저는 그냥 아내 먼저, 아들, 딸 먼저, 손자 먼저, 우리 가족부터 했어요. 제일 쉬워요. 우리 그 손자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태어나서 바로 100일 때 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이 방송을 들으면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전파선교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해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내가 어떤 내 것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아도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앞으로 등기내주면 내 집이잖아요.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면 내 방송국이에요. 내 방송이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1: 극동방송은 오늘도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울고 웃으며 여러분과 함께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극동방송의 가족이 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기쁨과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박형미 목사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려 하고 있습니까? 친구를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어떤 취미생활의 내용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진정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욕심내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길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실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있는 찬양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한 시간 여러분과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영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대화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여러 가지 일을 고민하다가 너무 힘에 겨워서 한숨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다. 그것도 이미 기도의 시작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격한 말다툼을 하고 난 뒤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주님하고 하늘을 볼 때 이미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라고 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가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거시고 대화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거셨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야성의 부름소리처럼 어떤 거룩한 열망이 이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타는 듯한 목마름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메일을 보내놓고 답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 스크린에 대화창을 열어놓고 활발하게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큐티나 성경 읽기도 다 기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운데서 즉시 순종하기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는 어떤 도시로 가서 특정한 일을 하는 특정 인물을 찾으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 사람이 큰 방을 내주어 유월절 의식을 준비하게 해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면 이런 지시는 아주 이상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두 제자는 순종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찾아냈다.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보낼 가장 기억에 남고 귀중한 순간이 바로 이 사람의 순종에 달려 있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 항상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주님이 지시하시면 곧바로 순종하라.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들을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을 만큼은 말씀해 주시되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으신다. 당신의 반응에 따라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일이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보라.

주제별 모범 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빠진 형제를 위해 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사정을 친히 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여,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형제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며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형제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장래 소망과 평안을 주려 하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형제님이 힘을 다해 계획하고 기도한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 형제님이 이번 일로 낙심과 시험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사오니 잠시 동안은 근심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겸손히 낮출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형제님의 영혼과 육신과 환경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님의 삶 속에 꿈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경민 목사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그의 삶에 담긴 지혜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나누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업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누림이 교만으로 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성공이 위험한 것은 결과물만을 묵상함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방랑하던 그들에게 정착지가 된 삶의 기업은 흔들리기 쉬운 유혹이었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결과물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결과물이 만들어진 과정을 기억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을 가르치길 원했죠. 과연 나는 결과물만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0: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 끝에 마지막 진액을 짜내며 그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고자 했지요. 또한 둘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권면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표현을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일로서 접근하는 헌신, 기계적인 종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스스로 조심하며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을 기억합시다. 가나안의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인생의 전부를 살았던 여호수아의 승리를 우리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두 가지가 결단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긍휼함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돕는 자로 자랄 수 있게 하시며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 힘써 싸워 주님 만나는 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신앙의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어른인지 나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시고요. 자라기 위해 주님께 조금 더 열심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양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화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이자 이 저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지만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복잡한 마음의 짐은 이 자리에 잠시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멜로디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이든의 전쟁미사를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를 좀 들으시려고 하는데요. 멘델스존은 그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을 써서 성공을 한 후에 또 다른 작품을 생각했죠. 그것이 대본 문제로 지연이 되다가 1846년에 이 작품 엘리야를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을 초연한 후에 그 영국의 더 타임즈지는 이렇듯 완벽한 승리는 있었던 적이 없었다.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빨리 인정받은 예술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라고 극찬한 바 있는 아주 초연부터 성공을 거두고 음악의 역사에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이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이 작품을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오늘 일부의 하이라이트만 들으시면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창으로 이 오라토리오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오라토리오는 서곡으로 오케스트라로 시작되는데 반해서 이 곡은 서창, 즉 엘리야가 나와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의 내용인데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주가 말씀하셨다. 이 가사를 노래합니다. 짧은 서창입니다. 엘리야 역의 바리톤 윌라드 화이트입니다.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야가 지금 하는 서창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긴 오케스트라가 있은 후에 합창이 나오는데요. 오케스트라는 생략하고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추수 지나가고 여름은 갔으나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시온에 안 계시다. 저 바다에 물이 없다. 강에 물이 말랐도다. 열왕기상 17장 7절이죠. 또 혀는 목이 말라 입에 붙었고 애들은 떡을 달라고 하여도 그들을 먹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합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탄식입니다. 리차드 히콕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런던 심포니 코러스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절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선지자 오바디아의 아리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정녕 주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다. 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에게 나오길 하원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엘리야의 일부 내용이 가뭄을 예언하고 그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가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하는 오바디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가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 테너의 아더 데이비스입니다.

오바데의 아리아, 온 마음으로 줄을 찾는 자는 종종 줄을 만나리라. 아더 데이비스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합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가뭄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자비가 한없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자비가 한없다라는 가사를 또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박진감 있고 강한 합창이 나오는데요. 저주의 모티브라고 해서 음악적으로는 감오도인데요. 저주라는 말에 나타나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에는 음영이 일정에 나타나는 기법을 쓰고 있죠. 그 후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합창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데스존은 합창을 쓰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이 이 곡에 나타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한 합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내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엘리야냐 하고 서로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고 내결합니다. 불로서 대답을 하는 이가 참 하나님을 말하며 먼저 아합 왕이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로 바알신을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산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멘데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1부의 하이라이트 듣고 계십니다. 바알을 부르는 소리,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나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그것이 커져서 큰 구름이 되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이제 엘리야 1부의 끝곡 비가 내리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라 마른 땅 적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이 흐른다 큰 소리로 흐른다. 저 물결은 높으며 주님의 능력은 이 땅에 가득 찼도다. 저 파도를 보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다. 감사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엘리야의 일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감사하라. 리차드 히콕 시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까지 감사하라 마른 땅을 적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노래 들으시면서 엘리야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기도 했는데요. 옛날 찬양인데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인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제가 골라봤는데요. 김보은 작곡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뭐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지휘는 김철륜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성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라는 곡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해자 박신학 과외입니다.

조용준 곡, 김재현 편곡의 항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곡을 연주하거나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존 로터성과 하나 골라봤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냐.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 같이 듣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성당의 하나님 안산 실법성단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입니다.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는 아주 유명한 찬송 작가 시인이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시인 크로스비가 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납니다. 그 소낙비를 피해 큰 바위에 몸을 숨긴 그녀가 쓴 이 찬송시 윌리엄 커크패트릭이 작곡을 했죠.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주안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다시 메신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완책을 찾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바로 서 있으면 변화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삶이란 결정하는 대로가 아니라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피아오십의 찬양 행군 나팔 소리로 그리고 박희봉의 찬양이었습니다. 원데이 그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스케치 정혜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꼭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니요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늘어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피해주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항상 하나님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뭔가 변명 또는 거짓말하고 계신 그런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당연히 저부터 있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나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아름다운 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순간도 힘을 놓치지 않고 사랑으로 손등을 감싸듯이 사랑으로 무릎을 꿇어 면사포 수줍은 미소 지은 신부를 바라보는 것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밤, 말없이 그러나 섬세한 손길은 나의 흔적들을 씻어내고 열사의 태양 아래서 홀로 걷는 그 마음 춥지 말라고 따스한 노을 머금은 구름을 덮어줍니다. 나뭇가지 위에 귀뚜라미 어린아이의 작은 고사리 손 같은 잎사귀 탐스럽게 익은 바나나처럼

0: 오늘 가지위에 걸려있는 저 달은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듣고 계시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말하며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의 입김으로 덜덜 떨며 움츠리는 어린 아이를 감싸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따스함, 조용히 남아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낮과 밤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낮은 생명이 충만하고 활동이 있으며 밝은 것을 떠올리고, 밤은 조용하고 잠들어 있으며 시험과 고난과 같은 어두운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낮과 밤을 만드실 때 주님은 낮뿐만이 아니라 밤을 보시면서 보시게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밤은 낮 동안에 뜨거워진 우리 마음, 다시 말해 교만하고 염려가 가득하며 불신이 가득한 우리 마음을 식혀줍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 속의 밤은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 에서를 피해 삼촌에게로 도망가던 야곱은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고, 아브라함도 인생의 밤에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늦은 밤 기도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의 체험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삶으로 인해 지친 당신이여, 삶 속에 다가온 고난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이여, 오늘 고개를 들어 은혜의 하늘에 떠있는 은혜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더위를 식혀주기 위하여 위로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더위를 성령의 생수를 식혀주시고, 이제 밤이 지나 축복의 새벽이 밝아올 곳이라는 확신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단하며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등 뒤에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밤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신의 찬양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Ginny Yu. Chapter 3:1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아멘.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And I hope you are having a wonderful day too,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네,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그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이 전도서의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Just as nature changes from season to season, our lives do as well. 자연이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듯 우리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There are seasons of planting and seasons of harvest. 씨를 심는 계절이 있고 또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 있죠. There are seasons of waiting and seasons of celebrating. 기다리는 계절이 있고 또 기뻐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Sometimes we wish we could hurry things along. 우리는 때로는 모든 일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데요. Yet God, who created every season, knows exactly what we need and when we need it. 그러나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everyone, let us remember that even the seasons we do not fully understand are held in God's hands.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절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Chandoso 3장 1절 말씀, Ecclesiastes chapter 3, verse 1.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말씀 아멘. The writer of Ecclesiastes is traditionally understood to be Solomon.
1: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Solomon experienced success, wealth, wisdom, and influence beyond what most people could imagine.
1: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과 부와 또 지혜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0: Yet after seeing so much of life, he came to a simple conclusion.
1: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한 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0: Everything has its time.
1: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0: A gardener understands this well. No matter how carefully a seed is planted, it cannot be forced to bloom overnight.
1: 네, 정원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씨앗을 심어도요, 하루아침에 꽃을 피울 수는 없다는 그 사실이요.
0: The seed must rest beneath the soil.
1: 씨앗은 땅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0: Roots must grow before flowers appear.
1: 꽃이 피기 전에 먼저 뿌리가 자라야죠.
0: In the same way, some of the most important work God does in our lives happens beneath the surface.
1: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0: While we are waiting, God is preparing.
1: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0: While we are wondering, God is working.
1: 우리가 의문을 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요.
0: And when the season is right, we often discover that God's timing was better than our own.
1: Amen.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더 아름다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Amen.

Amen.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As we come to the end of our time together, let us hold on to this truth. There is time for everything. 네, 정말 이 한 가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The flowers do not bloom all year long. 꽃은 1년 내내 피어 있지 않죠. The trees do not bear fruit in every season. 나무도 모든 계절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습니다. Yet each season has its own purpose and beauty. 하지만 모든 계절에는 저마다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죠. Perhaps we are in a season of growth. 어쩌면 우리는 지금 성장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Perhaps we are in a season of waiting. 어쩌면 기다림의 계절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요. Or perhaps we are beginning to see the fruit of prayers we have carried for a long time.

혹은 오랫동안 품어온 기도의 열매를 보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Whatever seasons we find ourselves in, we can trust the one who holds every season in his hands.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우리는 모든 계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We can trust the one who holds every season. One more time. May we have patience for the waiting, gratitude for the present, and hope for what lies ahead. 네, 기다림에는 인내를, 또 오늘에는 감사를, 그리고 내일에는 소망을 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또 꼭 기억하자고요.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 아프리카의 한 불안정한 국가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현지 반군들은 외국인들을 인질로 잡고 건물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의 한 그 대사관 건물 앞까지 반군들이 들이닥쳐서 총을 쏘며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때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성격 급한 반군 지도자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는데요. 무기도 없는 맨몸이었습니다. 반군이 외교관의 가슴에 총구를 탁 겨누었는데 외교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겨눈 그 총구는 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그 군대를 향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다치는 순간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나라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당당함과 배후에 있는 국가의 힘 앞에서 반군들은 결국 총을 거두고 물러갔다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환경과 두려움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계속 위협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은 우리 배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 권력자의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요. 반군 앞에 외교관처럼 당당하게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이어스의 예수의 이름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냄을 받은 70명의 제자들은 각 마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귀신들이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체험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듯이 사탄이 추락하고 항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갖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힘은 화려한 언변이나 거창한 몸짓에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님께서 믿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권능이고 복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조선시대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파견된 암행어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혼니부를 걸치고 다 떨어진 집신을 신은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고을의 탐관 오리들이나 또 포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뭐 허름해 보이니까 비웃음이 나올 만큼 연약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품 속에서 청동으로 만든 작은 마패를 딱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순간 상황은 180도 뒤바뀐다는 것이죠. 그 마패에는 조선 국왕의 이름과 권위가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을을 호령하던 그 사또가 보좌에서 내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던 포졸들이 무서워서 무기를 다 던져버리고 항복을 하며 아이고 하게 되죠. 어사 개인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마패 뒤에 서 있는 왕의 권력이 사또와 포졸의 권력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들은 돈주머니나 배낭도 없는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품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영적인 마패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둠과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시와 그림의 복음.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시와 그림의 복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밀림의 왕 사자들이 지배하는 숲속 가장자리에 겁 많은 양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양은 늘 사자나 늑대가 나타날까봐 벌벌 떨면서 숨어서 지냈고, 풀 한 모금을 또 한 모금 또 물 한 모금을 먹고 뜯을 때도 사방을 경계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양이 불쌍해 보여서 외형은 그대로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양으로 두었지만 그 안에 천하무적 사자의 심장과 능력을 통째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는 사자를 제어할 힘이 있으니 당당하게 나아가거라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양은 반신반의하면서 한번 이렇게 쭈뼛쭈뼛하면서 들판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무서운 이리가 거시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순간 양이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사자의 포효 있죠. 울음소리를 지르면서 하면서 발로 땅을 팍 찹니다. 그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냥 했던 이리가 그 기세에 눌려서 꼬리를 내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고요. 양은 자신 안에 숨겨진 그 권능이 진짜임을 깨닫고 기뻐 외쳤다고 해요.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지만 동시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처럼 보이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이시죠.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던 영적인 원수들이 낑낑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피아 월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 월십의 사자와 어린 양.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피아워십의 빛의 사자들이요, 예람워십의 사자와 어린 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더니 사탄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항복한 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뒤요 이 제자들의 모습에 정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100% 죄인인 인간은 악인이 성공할 때 화를 내고 악인이 실패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회개한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옛날 한 악독한 범죄 조직의 일원이었던 청년이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청년은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나라에 경사가 있어서 왕이 특별 사면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도관이 청년의 방에 찾아와서

왕의 도장이 찍힌 사면장을 보여주면서 네 이름이 사면 명단에 기록되었다.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말해줬는데요. 청년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방에는 자신을 배신하고 괴롭혔던 조직의 두목이 갇혀 있었는데 그 두목에게는 청년과 반대로 사형이 집행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요. 만약에 이때 자신은 이제 사면됐고 저 나를 괴롭히던 저 두목은 사형 집행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이 교도소 문을 나서면서 이야 나를 괴롭히던 저 악당이 드디어 사형을 당하는구만 와 통쾌하구만 이러면서 원수의 멸망만을 기뻐하느라고 바쁘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기쁨일까? 주님은 그걸 묻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청년이 진짜 소리 높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은 두목이 사형당했다 뭐 이런 교회 통쾌하고 거기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했던 내 이름이 사면 명단에 올라가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그 은혜의 사실 그 하나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와 통쾌하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기쁨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가장 먼저 기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참된 기쁨은 원수의 멸망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자신의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기쁨이 혹시 없는 건 아니세요?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구원의 반석,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기하게 빛이 나는 야광 유리 구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신비한 구슬이었는데요. 수집가는 신이 나서 우와 내가 대단한 보물을 찾았다 라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를 잘 아는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찾아와서 그의 주머니에 조용히 진짜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쓱 넣어주면서 이보게 자네가 가진 야광 구슬은 잠시 빛을 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닳아 없어질 모조품이라네. 그것이 빛난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지금 준 이 다이아몬드와 공인 감정서를 보고 기뻐하게나. 여기에 자네 이름이 보석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네. 자네가 진짜 기뻐야 할 것은 그냥 그 야광 밤만 되면 좀 빛나고 나중에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모조품 그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보석이 자네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처럼요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신기하고 짜릿한 사역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역의 도구일 뿐이지 영원한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회개와 구원이라는 진짜 다이아몬드 그 현명한 보석 감정사가 주머니에 쏙 넣어준 아무것도 뭐지? 너무 쉽게 얻었는데?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회개와 구원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영원한 가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네, 어노인팅의 나 기쁨의 노래하리 힘차게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적인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간신히 구명보트에 올라타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거대한 배가 막 두동강이 나며 쾅쾅 소리를 나면서 가라앉고 있었고요. 배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탐욕스러운 부자들과 악한 이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떨어져서 사라져가고 있었는데요. 보트에 탄 여인은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저 악한 사람들이 결국 벌받는구만 하면서 고소해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오히려 차가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저들과 똑같이 추악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안전한 보트에 타게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악인의 파멸을 구경하는 잔인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방주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진 것에 대한 겸손한 감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 보면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교만한 정죄나 통쾌함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겸손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났음을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오직 은혜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의 겸손한 회개와 감사가 믿는 성도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주는 구원의 주 끼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우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지냈는지 돌아보면 때로는 만족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럽다고 해도 좀 더 높은 기준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변하고 바뀌는 수많은 기준과 시각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영혼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래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열매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채워져가는 주님을 닮은 열매가 되게 하시지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함께 하시지요.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강찬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리고 조준모의 그의 생각.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전은주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자 또 전부가 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씩 더 알아가며 조금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김석균과 나윤선이 부르는 사랑의 종소리, 세 곡 이어서 함께 하시죠. 예.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몸을 바위에 숨겼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반석이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쫓기는 하루였지만 때로는 살아갈 소망조차 가질 수 없을 때에도 마음을 부여잡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 말씀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바위 틈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지내던 다윗에게 환한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새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힘든 마음 때문에 자신이나 누구를 탓하기보다 마음을 일으켜 피난처이신 주 반석으로 달려가 그 위에 서야겠습니다. 더 흔들리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림자가 길어지는 저녁일지라도 혼자 웅크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겁고 긴 그림자도 내가 일어나 달리면 달립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시편 18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지금 좁아진 형편 사이로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분은 주 당신이십니다. 아멘.

윌러브의 찬양으로 아름다운 나라 보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레이스 투 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곡의 찬양, 수원성결교회 여성중창단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두 곡 함께 하시죠.

예찬 남성중창단의 영원히 찬양 드리세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원래 항상 인사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진행하는 그레이스 투 유는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또 다른 PD가 여러분을 만나 뵐 예정입니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극동 방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내드릴 두 찬양은 옹기장이의 사랑해요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두 찬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의 시스트완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앨범 경외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일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이자의 시스트원의 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향한 이 힘찬 찬양이 우리 삶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순서는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날은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찬양곡들로 우리나라의 예배 선교팀, 예배 찬양팀들 내 곡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아가파워십의 주님 뭐하라 말할까요? 들려드렸습니다. 이 노래하시는 분의 목소리, 예, 마지막에 이 떨림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감동은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연민을 느끼거나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절함을 느끼는 것이 전혀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이 짧은 떨림의 고백 안에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그 다음에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인 내게 여전히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들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처음부터 어찌 보면 일그러져 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그것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랑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사랑, 세상에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들었습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윌러업의 아름다운 나라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죄는 더욱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입니다. 나를 묶어서 내 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했던 그 모든 죄의 사슬이 풀려 해방된 것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이코브 워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 였습니다. 구원의 다른 이름은 자유다. 맞습니다. 어떤

분의 노랫말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껍질 속에서 나는 울고 있었다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갇혀져 있는 그 상태에서 바깥의 세상을 모르고 참된 세상을 모르고 참된 자유를 모르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울고 있었던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돼서 그 가사말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뜻과 안 맞아서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오히려 부담으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말씀에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너무도 부정확하고 너무도 제멋대로인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또 내 스스로는 나를 또 인정하고 싶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라는 껍데기 안에 그 올무 안에 갇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안정, 우리의 결국 평안을 우리한테선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유다. 맞는 말인 것 같죠? 또 한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달빛 가스펠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계신 곳에서 주로 이제 문자 사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은혜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되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셔도 되고 신청곡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토요일에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올려주신 사연은 이제 오는 주 토요일날 다 모아서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시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이 달빛 가스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들과 생각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의 내용이 참 따뜻하고 또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냥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나눠주시고 또 그 나눔으로 풍성해지는 달빛 가스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더 워십의 찬양 듣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팀 러거십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엠브러십의 주 임재 안에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만나고 있는 강중현이고요. 오늘 또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찬양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 마지막 제주를 보내며 우리는 너무 오래된 시간의 이야기들이라 옛날 이야기들이라 알고는 있지만 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의 전쟁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늘날의 이 나라로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축복으로 허락하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이 축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예라모십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늘은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또 다가올 날들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2026년의 딱 절반을 매듭짓는 시간입니다. 네, 지나온 6개월을 가만히 헤아려 보면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세밀한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는데요. 비록 지난 반년 동안에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거나 또 마음에 응어리진 그런 아픔이 남아있을지라도 다가올 전반전보다 더 멋진

진 후반전을 예비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벌써 기쁨으로 설렙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새일을 행하실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시간 출발합니다.

뒤돌아보면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자국이 가득하고 올려다보면 하늘마다 주님의 사랑 눈빛이 머물러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았던 자리엔 위로의 손길이 계셨고 눈물 흘리던 밤에는 고요한 평안으로 안아주셨으니 지나온 반년도 다가올 내일도 내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다 보니 벌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년 잘 지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실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신

0: 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창세기 제43장 그 땅의 기근이 여전히 극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 바닥이 나니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조금 사오라 하고 말했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 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의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먹을거리를 사올 것이나 당신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할 것이니 이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의 동생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너희는 한 동생이 너희에게 도 있다고 그 사람에게 일로 바쳐서 나에게 이 고통을 안겨주었느냐 하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 관하여 또 우리의 친척에 관하여 캐묻되 너희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었고 우리는 그에게 그 묻는 말에 사실대로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닷없이 너희의 동생을 데려오라 하고 말할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어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어린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당장 갈 것이니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지킬 것이니 아버지는 그에 대한 책임을 내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였으면 지금쯤 두 번을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너희는 이 땅의 소산 중 좋은 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뇌물로 가지고 갈지니 곧 박하와 울과 향로, 몰약, 호도 편도를 조금씩을 가지고 내려가라. 또 너희는 너희 손에 갑절이 운을 챙기되 그들이 너희의 자루 입구에 도로 담은 은도 챙겨서 돌려주어라. 아마도 그것은 실수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동생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샤따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에게 돌려보내시기를 바라노라. 나로서는 내가 이뤄야 한다면 이루리라. 이에 그 사람들이 그 뇌물들과 갑절이 은을 챙겼고 베냐민까지 데리고서 애굽에 내려가 요셉 앞에 섰다. 이때 요셉이 그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 총지기에게 분부하되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모시고 짐승을 잡아 상을 차리라. 이 사람들이 낮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 사람은 요셉이 명한대로 행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 안으로 모셔두렸다. 그 사람들은 요셉의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자 몹시 두려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에 우리의 자루 속에 되돌려진 그 은전들 까닭에 우리가 안으로 끌려왔도다. 틀림없이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제압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셉이 총지기에게 다가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오, 님이시여, 전에 우리가 식량을 사려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숙소에 이르러 우리의 자루들을 여니 보십시오. 각 사람의 운이 본래의 무게 그대로 고스란히 각 자루 아구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량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은을 우리 자루에 담아 놓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르되 너희에게 평화 있으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놓어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의 은을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시므온을 꺼내어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그들이 나귀들을 위해서도 여물을 내주었다. 종호에 나올 요셉을 위해 그들이 레물을 준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거기서 중심을 묵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레물을 그에게 바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때 그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서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로인이 평안하시냐?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시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되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평화가 있으며 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고 말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자기의 동생 곧 자기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을 보고서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 요셉이 자기 동생을 향한 감정이 끌어올라 당황한 나머지 울 곳을 찾아 굽히 골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감정을 억제하고서 음식을 차리라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위한 상을 따로 그 형제들을 위한 상을 따로 그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을 따로 나누어 차리니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의 금기였다. 마침내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혔는데 그들이 나이 순서대로 마디부터 막내의 순서로 앉혀지자 그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숨기는 이가 요셉 앞에서 몫을 나누어 전해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주었다. 이에 그들이 그와 함께 마음껏 마시고 취하였다. 지금까지 창세기 43장 3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호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리고요.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브로커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에게 돈도 보내드리고 전화 통화도 했지만 브로커들에게 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를 줘야 되고 또 나머지 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한국에서 힘들게 일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보내는데 아 이건 밑빠진 덕에 물붓기구나 이러다가는 나도 한국에서 일어나기 힘들고 우리 부모 형제에게도 이건 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탈북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생사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 중에

야상문화가 있어요. 중국에서 저도 살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할 거라고 없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배송받았던 아기 엄마들이라든가 임산부,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심풀이로 이 마작을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중국 사람들도 모이고 하면서 큰 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동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희 부모, 형제, 가족 모두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 이제 도박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저희 집에서 도박 조직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박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신경을 오로지 부모, 형제의 탈북에만 곤두세우고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여동생 가족, 당시 100일 된 조카, 그리고 제가 탈북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양아들을 한 명 더 키우셨더라고요. 그 양오빠까지 7명의 식구가 탈북에 성공해서 중국을 거쳐서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저는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 다급한 상황일 때는 도박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걸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해결됨과 동시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내가 북한 브로커, 중국 브로커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당신들이 받는 돈 외에 별도로 내가 돈을 더 얹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 때문이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도록 제가 아주 주도 면밀히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이라고 그 공을 저에게로 다 돌렸습니다. 부모 형제가 안전하게 태국 난민 수용소까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기 바쁘게 저는 다시 도박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시 저는요,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직장 출퇴근처럼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합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들을 회피하는데 도박이 나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그 유일한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날도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뻔뻔스럽게 평소처럼 당시 4살 된 저희 둘째 딸을 데리고 도박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작은 네 사람이 있어야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집에서 중국 사람과 저희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탈북민 브로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탈북민 브로커가 야유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이 화가 났죠. 옥신각신하다가 이 중국 사람이 주방에 가서 칼을 뽑아서 이 탈북민 브로커를 찔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눈이 아닌 귀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해진 다음에 나가보니까 피바닥이 됐더라고요. 저도 같은 탈북민이고 또 칼에 찔렸던 그 탈북민 브로커는 저희 부모 형제를 탈북시켰던 브로커였기 때문에 저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았습니다. 중국 사람은 화가 나서 돌변한 상태인데 나도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던지 아니면 말렸더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4살짜리 딸 애를 데리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이 아, 나를 교회에 다시 오라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정말 첫 번째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었죠. 아,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티다가 다음에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모 형제를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박을 끊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겠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에 제가 동의를 못했는데요, 저는 제 죄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십계명을 보니까 걸리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히 의자에 앉아서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큰 교회 통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안 놀겠다고 맹세했다가도 그 도박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 싶게 달려갔는데 이제 전화를 받아도 놀고 싶다는 마음이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으로 믿어졌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믿어졌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안 믿어졌는데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나의 영과 함께 고백되어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같이 죄가 많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삶이 제 기억 속에서 스크린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혜야, 내가 중국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내가 고통으로 괴로워 울고 있을 때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는지 아니? 울고 있는 너를 보면서 내가 더 많이 울었단다. 저는 방송 대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었을 때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도와줄 나의 편이 되어줄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몰랐을 뿐 주님이 고통당하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사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신세가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21세기에 일어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신매매 당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것도 다 괜찮은데 다 용납할 수 있는데 이것만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이제 지나온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 중국에 팔려간 것도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북한에 있었던 저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온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과 저 북한 땅에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우리 2천만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는데 저는 이 탈북민들이 저보다는 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이라는 강도에게 맞아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은 또 어떻습니까? 한 독재자 때문에 2천만 동포가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저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으라고 또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강도 맞은 탈북민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탈북민 교회들이 더 부흥이 됐다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탈북민 신학생 자매가 자기네 탈북민 목사님 교회도 부흥이 됐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명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신앙에 목숨을 겁니다.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 누굴까요? 복음을 듣고 준비된 탈북민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당장 변화가 안 보인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을 기뻐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짐을 감사합니다. 2026년 전반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지친 구석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일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 옷을 입듯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향기로울 것입니다. 낙심은 접어두시고요. 주님이 펼치실 새날을 향해 가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는 또 좀 더 싱그럽고 풍성한 은혜를 담아서 7월의 4일 첫 새벽 다시 한번 또 기쁘게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크게 웃는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평안한 주일 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공익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영국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중국으로 떠났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오랜 항해 끝에 선교사는 중국에 다다랐죠. 이 항해 기간 동안 선교사는 배의 선원들과 친분을 쌓았는데요. 하루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먼 중국까지 도대체 무얼 하러 가냐고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먼 땅에 혼자서 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던 선장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러 가는 거군요. 이 말을 들은 선교사는 조용히 웃으며 답하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선교사 혼자서 그 큰 중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냐며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807년 중국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이자 세상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한 로버트 모리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도구로, 주님의 어여쁜 자녀로,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보혈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모든 여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인 줄을 믿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옹기장이와 김시윤 씨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결대학교 과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클래식 과이어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천양환 목사님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의 발등에서 입으로 고름을 빨아낼 정도로 헌신적으로 도왔다고 하죠. 가만두어라. 아마 걱정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열왕기 하 4장 33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니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아이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쳤냐? 자기 얼굴을 그 아이의 얼굴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금식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했죠. 어떤 술주정뱅이 험악한 악당이었던 아버지, 도박하고 아내만 주업해놓은 사람이 하루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2층에서 어린아이들 기도를 해주면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뜻하지 않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상하게 그 아버지의

0: 마음이 엄숙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내는 2층에서 아이들을 잠재우고 있는데 나는 층계 밑에서 가만히 서 있는데 조용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엄청 충격을 받고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자기를 휘어잡았다고 하죠. 그때 비로소 그 아빠는 내가 정말 딸을 생각해 보았나, 애들을 생각해 보았나, 아빠 노릇을 못했구나 하는 반성이 되면서 왈칵 울음이 쏟아나더랍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내 어린 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날 어린 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르리라 했노라.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예고하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랜 옛날부터 알려주며 말하기를 나의 목적이 반드시 서리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하였으니. 이사야 46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보이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단된 이 땅의 통일이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에서 온 자매님이 올려드린 북한을 위한 오늘의 기도와도 같이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남과 북의 주님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의

0: KBS 이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

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확실히 승리하는 이라. 그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도 이미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픈도어 선교 후에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내적 외적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이죠. 저자는 본문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실제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기초적인 복음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편지를 보며 저자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유아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데 미숙했습니다. 저자는 이 상태가 단순한 신앙의 약함을 넘어 장차 배교와 믿음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징후임을 분별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단순한 지적을 넘어서 목회자의 심정으로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수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과장된 수사법을 사용해 마음으로 일깨우며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사랑을 표현한 거죠. 결국 저자의 목적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과 성숙에 있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더 이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본받아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두 가지 문학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단락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하여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5장 11절에 나오는 둔하다라는 단어와 6장 12절에 등장하는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원래 같은 어원입니다. 저자는 이 반복을 통해 단순히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서 신앙의 둔감함이 결국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 행동의 무기력함과 믿음의 정체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자는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아주 희귀한 단어를 선택하여 수신자들의 상태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둔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노스로스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오직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12절 딱 두 곳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이 희귀한 단어를 반복 사용한 이유는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딘 칼날이나 감각에 둔해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수신자들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자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초보 교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기초로 삼아 더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 머무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저자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을 여섯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행실에서의 회개는 율법적 행위나 외식적 신앙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세례드이라는 표현은 물로 받는 세례뿐 아니라 구역의 정결 예식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외식적인 의식보다 내적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 안수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와 사역의 위임, 축복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장차 있을 신자의 부활 소망을 포함합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종말론적 확신을 의미합니다. 자, 이처럼 이 여섯 가지 교리는 신앙의 초석이며 기초이지만 저자는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자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성숙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의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지만 모든 성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6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을 향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자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단순히 신앙의 열정이 식은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자, 4절에서 6절에 보면 저자는 타락한 자들의 특징과 그들이 맞이할 결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내 명목상 신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지적, 영적 조명을 받아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리의 빛을 인식하고 그것을 체험적으로 맛본 상태를 말하죠.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맛보다 라는 의미는 실제적인 경험을 의미하며 구원의 은혜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교제 안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능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유익을 경험한 자들이죠.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입니다. 장차 임할 세상의 능력, 즉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적 존재를 경험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타락하여, 즉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을 배반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여기서 타락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신앙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배교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떠나다, 배반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고대에는 왕에게 반역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배교란 단순히 신앙적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저자는 이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한번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무효화하는 행위이며 회개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배교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속의 토대 자체를 거부하는 아주 중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아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구원의 확실성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 무헌 하나님의 진리이며 서로 모순되는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구절은 신학적 논쟁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교리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재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는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경고성 권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외적 내적으로 매우 심각한 신앙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강압적 박해와 사회적 배척은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혹독한 고난을 남겨주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일은 곧 생명과 재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라, 모세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라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유대교의 정체성, 율법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그리스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면 이는 단순한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속죄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구약의 제사 제도로 돌아가는 배교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교리적 선언이기보다는 결코 그런 배교의 길로 가지 말라라는 강력한 목회적 호소입니다. 그는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이탈할 위험에서 깨어 있도록 영적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장 11절에서 6장 20절 전체를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6장 4절에서 8절이 구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언급한 해석이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6장 13절에서 20절에서 이어질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6장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따라서 본문 전체의 맥락은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자들에게 확증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6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교리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도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시는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경고의 말씀은 그 은혜에 이르는 통로이자 수단인 것이죠. 저자의 이런 강한 경고는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의도적으로 과정법을 사용하여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3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만일 너의 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 그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거나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실족의 위험이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저자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번 비추임을 받은 자가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강한 표현을 통해 수신자들에게 절대로 배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마음으로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 9절에서 12절은 영적 격려와 소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수신자들이 현재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격려하고 있는 거죠. 6장 9절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경고한 6장 4절에서 8절의 목적이 단순히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죠. 저자의 경고는 배교자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도록 깨우치기 위한 목회적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섬김을 삶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타난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잊지 않으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작은

0: 섬김과 순종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의미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미래지향적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둔한 마음과 미성숙으로 신앙적 성장이 더딜지라도 끝까지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영적 성장과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도록 돕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6장 9절에서 12절은 앞서 언급한 경고와 균형을 이루는 희망과 격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경고가 성도들을 경각심 있게 세우는 역할을 했다면 이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도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현재의 부족함이 최종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확신시키며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성숙을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따라서 6장 4절에서 8절의 엄중한 경고와 6장 9절에서 12절의 격려는 서로 보완되며 하나님은 신자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배교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설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8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가끔씩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북도에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1도, 신의주와 개성, 강릉, 대전, 광주, 목포, 제주가 19도, 평양과 함흥, 춘천, 부산 18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구, 여수가 17도, 강계가 16도, 포항이 15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개성과 춘천, 대구, 광주, 평양이 30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9도, 신의주와 함흥, 해산이 28도, 강릉과 포항, 목포가 27도, 여수 26도, 부산과 제주가 25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가득해지겠는데요. 반면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건강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상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목사님의 말씀과도 같이 세상 그 어떤 풍파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미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열 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열 처녀의 비유는 영성이 아닌 종교성에 그냥 엎드러지고 뒹굴고 있는 나의 영성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경각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깨어 기다림의 영성이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치 바이올린 줄의 양면의 텐션이 그 바이올린의 줄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듯이 초림과 재림의 기다림이 우리의 영성에 이 텐션을 회복하게 해줘서 늘어진 우리의 현주를 팽팽하게 땡겨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세 가지가 다 지금 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스토리 안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이 비유의 스토리 안에 어떤 상황들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신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장 1절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러분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열 처녀가 아니고요. 제목은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지만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이제 막 오셔야 되는 그 유대 문화의 결혼 문화를 아시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결혼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결혼은요 하루 몇 시간 동안 일어나는 행사가 아니었고요. 일주일 내지 2주 또는 길게는 한 달까지도 긴 일정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신부를 위해서 집을 예비한 그 고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동네가 다를 수도 있고 멀리에서부터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결혼에 대한 초대와 파티를 같이 열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이 결혼식의 그 메인 이벤트에 오기 위해서 신랑이 그 결혼을 알리고 또는 그 결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참 걸려서 신부가 살고 있는 곳에 오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바로 그 신랑이 올 것을 신부로부터 대표성을 가져서 여기 열처녀라고 하는데 10명의 처녀가 다 신부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결혼식엔 거의 없어졌지만 기독교 결혼식이 대부분에 있는 들놀이라고 생각하면 브라이즈메이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놀이들은 뽑힌 사람들이에요. 특별하게 택

선물 받은 사람. 이 열처녀는 신부 가족으로부터 신랑이 오는데 너희들이 역할이 있다. 너희는 신랑을 접견하는 약간 그 웰커밍 파티가 되어주고 그래서 등을 들고 나가요. 왜 등을 들고 나가면 아침에나 낮에 정도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가다가 이 준비하러 오는 이 여러 집을 거쳐서 와야 되는 이 신랑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면 초저녁이 되면 밖에서부터 등불을 켜고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까지만 이 결혼식이 시작하는 날은 밤 늦게까지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열처녀들의 등은 단순히 신랑을 환영하는 그런 밖에서 맞이하는 등불이 아니라 그 결혼식 안에 들어와서도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조명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이 들놀이들이 들고 있는 등불로 인해서 그 잔치에 그 신랑과 신부가 조명을 받게 하는 그 밝음의 중심이 이 열처녀들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의 사건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반전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의 긴장감을 더해주는 하나가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신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자고 있는 열처녀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인 건 아시죠? 이 대강절의 주인공은 신랑 대신 예수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 신랑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주인공입니다. 여기 신랑이 더디 왔다는 크로니자이라고 하는 프라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헬라 말에 이 시제를 뜻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라노스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크로놀로지컬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또는 역사적인 어떤 이런 크로놀로지 그러면 순서로 말하는 역사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예를 들어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말하면 크로놀로지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더디 왔다. 시간을 끌었다. 근데 우리들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잘 깨어있지 않는 영성, 제 마음속에 영성이 이렇게 긴장이 없는 영성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아닙니까? 때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의 크라나스,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사실 하나님의 이 신랑의 더딤이 게으르심이나 잊어버리심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답답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잘 드러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심이 우리의 영성에는 나태함의 빌미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의 삶 속에서 신앙적으로 약간 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맞아? 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신랑의 더디 오심 때문에 우리가 졸고 자고 있는 영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디 오는 신랑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수백 년 동안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려워서 거의 이제 속국이 되어버릴 때까지 몇 번의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돼서 더 이상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요. 더 진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우리한테 말합니다. 때가 참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요. 여기서 때가 찼다는 단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의 시제를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때는 와야 되는데 하는 우리의 시제하고 너무 달라요. 시간과 공간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가장 때가 찬 순간에 카이로틱한 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보시면

면 옛날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약간 로맨틱하고 나스텔직하게 단순함으로만 그동안에 접촉했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나스텔직하거나 로맨틱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림 자체도 그 현실의 상황들은 녹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정말 많은 그 악한 세력들의 그런 팽배함이 예수님의 초림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 23장 24장에 계속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신 것들이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깨어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견해주셨던 사건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쟁과 기근과 죄악과 재앙이 난무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신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신랑이 더디다고 예수님이 실존의 인물로서 내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연막에 가려져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랑이 더디지만 꼭 반드시 오시는 신랑이란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성이? 두 번째로 지금 우리들 안에 이렇게 잘 깨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액티브하게 웨이팅하지 못하는 이유, 메시아를 기다렸던 몇몇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열 처녀들을 다섯 다섯으로 분간해놔서 비유했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2절 말씀 그 중에 다섯은 뭐 했다고 그랬죠? 2절 말씀에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들이라. 여기 이 미련이라는 소식은 그냥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 판단력이 둔했던 사람들과 그 판단력이 확실히 잘 됐던 두 처녀로 나눠져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 미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약간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은 미련과 지혜에 대한 우리들의 헷갈림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미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가 된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똑같이 긴장감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영위하신다면 세상에 볼 때 미련한 사람들로 보일 겁니다. 우리 생각에 보시면 아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기대한 만큼 그리고 원래 결혼식들은 그랬으니까 신랑이 보통 낮에 오거든요. 밤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의 이 다섯 처녀 그러니까 등을 들고 등 안에는 기름을 채워갔지만 이 따로 여러분들 여기서 등이라는 게 조그만 등이 아니고요. 톨치 같은 등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잔뜩 들어서 오래 시간 태울 수 있는 한 두세 시간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 등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속적인 기준을 봤을 때 꽤 합리적인 처녀들이었어요. 결혼 행렬이 밤새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면 다른 선물도 많이 갖고 오니까 한 손에는 그 선물을 들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가볍게 가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반면에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롭다고 말씀하신 그 열다섯 처녀들은요 매우 우스꽝스럽게 보였을 겁니다. 등만 가져간 게 아니라 혹시 신랑이 그럴 일이 없는데 새벽 3시에 나타날 것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통을 반대쪽 손에 들고 가면서 질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여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기름이 뭐냐? 이 비유 안에 기름이 뭐냐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 기름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름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미련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한 다섯 처녀들은요, 자신들이 보는 세상, 즉 예측 가능하고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신랑도 믿었지만, 아, 신랑이 온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관에서 신랑이 그때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생활해본 사람들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말한 그들은 신랑의 신비를 허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상황이 허문이 없어지고 기다림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져도 꼭 오실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속에, 신랑이 온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 언제 오든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기름이 그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진 그 등불만이 아니라 그 등불을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엄밀히 말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도구가 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요, 열심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은 신랑이 꼭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성령님의 주권의 영향력을 삶 영역에 구석구석에 채워놓고 가장 깊고 어두운 시간, 아우 안 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가장 그 우리의 기름이, 우리의 믿음이 앵꼬가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신랑이 오시고 우리 안에 그 신랑이 오심을 깨우쳐 주실 성령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두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다 예측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기대로, 자기의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의 핵심적인 선물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그가 다른 보혜사, 컴포터를 너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다시 오심을 안 믿게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견했는데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비유 속에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 이걸로만 내 등불로 채워진 것을 생각하면, 이걸로 내가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우리가 언제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가장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우리의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을 봉착할 때, 암송고를 받고 사업이, 신뢰했던, 믿었던 사업이 망가지고 가장 믿었던 누구에게 배신당하고, 이 기름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일어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된 기름은 뭘까요? 제 안에 적용해 본다면 이 준비된 기름은요, 평소예요. 아직 낮에 있을 때, 이 기름이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도 괜찮을 때에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뢰 속에 그 믿음의 역량들을 점점 더 복음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과 함께 깊이 교통하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1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틀, 내가 이렇게 맨날 했던 방식대로만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름통들을 가득 채워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암송하고 무장하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영성을 영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 강하게, 더 많은 영역에 내 삶 속에 가득 채워놓는 것이 기름통을 같이 들고 가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슬기롭고 미련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이, 뒤집어진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깨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믿고 등불 요만큼만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지금 내 삶 속에 내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 내 감흥인지, 내 감각인지, 내 감정이 나를 채우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감정대로 내가 계속해서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대상을 향해서 그 감정을 지키겠다고 고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감정이 내 안을 더 많이 채우고 있을까요? 용서하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요, 떨어진 기름과 닫힌 문으로 저는 상징이 되는 이 스토리 속에 조금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장 제일 먼저 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 그 다섯 처녀들이 기름 조금만 나눠달라는데 왜 안 나눠줘?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응이 참 저는 좀 찝찝해요. 여러분들 안 찝찝하세요? 근데 왜 신랑은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이제 왔어요 하는 그들을 매정하게 나 너 모른다 라고 말했을까요? 이 스토리에 가장 수용하기 쉽지 않은 그 내용이, 떨어진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던 다섯 처녀와 뒤늦게 다시 나타난 다섯 처녀에게 문 닫아버린 그런 것이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건 있지만 우리 안에 일단 이 다섯 처녀의 마음은 신랑에게 집착돼 있어요. 이 나머지 처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명은 처음부터 신랑을 철석같이 믿었고 언제 와더라도 신랑을 위해서 본인들이 선택받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비추라는 그 이야기에 성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 기름을 나눠주었다가는 그 결혼식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이 늦은 밤에 와서 계속해서 불을 밝히면서 신랑에게 그 등불을 비춰야 하는 그들의 성실한 헌신의 커밋먼트가 조금이라도 흔들릴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저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남의 믿음으로 내가 어부지리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신랑 때문에, 오지 않는 신랑 때문에, 저희들 안에 지혜와 미련의 헷갈림 때문에, 아니 이 재림의 날이, 예수님의 카이러스가 우리 시기에는,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헤드트릭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영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아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있어, 그냥 있다고 하니,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그들은 잊어버리려 함이로다. 안 올 거야. 아니, 이렇게 늦으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러나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역사는 반드시, 카이로스는 반드시, 신랑은 밤늦게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0: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의 피로를 아시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 나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사랑을 늘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용은 햇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0: 공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봤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글적품물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의 시간을 허락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후부터 등장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습관, 그리고 관습, 몸에 배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타성에 젖게 하는지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쉽게 말하면 흑백 정확하게 결정을 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과 우상을 선택하든,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장 불확실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강함이 최소한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의 위치에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의 가장 위대한

0: 위한 명령어 같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모두가 떠나가고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을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I am a Christian임.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당당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진 연예인이다 보니 술자리에 많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분위기에 편승해라. 이 분위기를 맞춰줘라. 그러니 너도 한잔해야 돼. 그럴 때 분명히 얘기를 한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슬쩍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교회 장로야. 그런데 한잔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옥 보내겠어. 그렇지만 이들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 그래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주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줬고 자기만을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도 강력하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였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 사후 그 이후에 어떤 리더십이 발동되더라도 우리를 지키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선언에 함께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기념비 돌을 세우는 장면이 24장에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은 오늘도 I am a Christian 그 당당함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0431번님 귀한 은혜의 방송 감사합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특별히 또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인터넷 홈페이지지요. 성안교회 검색하시면 설교 말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In Christ Alone 함께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너진 곳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역대상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스벨이고 셋째 아들은 아하라입니다. 베냐민의 넷째 아들은 노하이고 다섯째 아들은 라바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입니다. 에훗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게바에 살고 있던 각 가문의 지도자로서 포로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끌려갔습니다. 에훗의 자손은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입니다. 게라는 우사와 아히웃의 아버지입니다. 사하라임은 자기 두 아내 후심과 바알아를 쫓아낸 후에 모압 땅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하라임과 새로 얻은 그의 아내 호데스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을 낳았고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를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하라임은 또 아내 후심을 통해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멧과 브리아와 세마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들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가드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하입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야김과 시그라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십니다. 사삭의 아들은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디야와 분우엘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입니다. 이들은 족보에 오른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입니다. 그의 다음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우와 세겔과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아의 아버지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고 무리발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다의 아버지이고 여호와다는 알레멕과 아스마웩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모사의 아버지입니다. 모사는 비느아의 아버지입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라바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아들입니다. 아셀의 동생 에색의 맏아들은 울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우스이고 셋째 아들은 엘리벨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잘 쏘는 용사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150명의 아들과 손자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다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자기 땅과 마을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에 있던 종들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는 암미훗의 아들이고 우무리는 이무리의 아들이고 이무리는 바니의 아들입니다.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세라 사람 중에서는 여우엘과 세라의 친척들 690명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살루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호다위아의 아들이고 호다위아는 하수누아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인 우시의 아들 엘라와 스바댜의 아들 무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스바댜는 르우엘의 아들이고 르우엘은 이브니아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의 족보에 오른 사람 956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았습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은 여디아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책임진 힐기야의 아들 아사랴입니다. 힐기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사독의 아들이고 사독은 므라욧의 아들이고 므라욧은 아히둡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는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와 아디엘의 아들 마아세가 있습니다. 여로함은 바스훌의 아들이고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입니다. 마아세의 아버지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무슬레밋의 아들이고 무슬레밋은 임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은 모두 1760명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들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므라리 자손 핫숲의 아들 스마야가 있습니다. 핫숲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입니다. 그 밖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미가의 아들 마따냐가 있습니다.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고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입니다. 스마야의 아들 오바댜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고 갈라는 여두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들 베레기아가 있습니다. 아사는 엘가나의 아들입니다. 엘가나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문지기 가운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살룸이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이 레위지파 문지기들은 지금도 성 동쪽에

왕의 문 곁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살룸은 고래의 아들입니다. 고래는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살룸과 그의 친척 곧 고라 가문은 문지기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집인 성소의 입구를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도 성전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옛적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문지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항상 비느하스와 함께 계셨습니다. 므셀예마의 아들 스가랴도 회막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을에 따라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음직스럽게 여겨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문지기들과 그들의 자손은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성전의 내면, 곧 동서남북을 지켰습니다. 마을에 사는 문지기들의 친척들은 번갈아가며 그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한 번 올 때마다 7일간 문지기들을 도왔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네 사람은 믿을만 했으므로 다른 모든 문지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네 문지기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었습니다.

문지기 가운데 몇 사람은 성전에서 쓰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기구와 그릇들을 내가고 들여올 때마다 그것들을 세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문지기들은 가구들과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과 향품도 맡았습니다. 그러나 향품을 섞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마띠디아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므로 제물로 쓸 빵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고라 가문 사람인 살룸의 맏아들입니다. 어떤 문지기들은 특별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빵은 안식일에 쓰이는 상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입니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고핫 가문 사람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은 음악을 맡았습니다. 각 레위 집안의 지도자인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그 일만 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 각 집안의 지도자들로서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여이엘은 기브온에서 살면서 그곳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여이엘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의 다른 아들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입니다. 미글롯은 시므암의 아버지입니다. 여이엘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의 아버지이고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이며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고 무리바알은 미가의 아버지입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야라의 아버지이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의 아버지입니다. 시므리는 무사의 아버지입니다. 무사는 비느아의 아버지이고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입니다. 르바야의 아들은 엘르아사이고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여섯 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랴와 하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끝까지 쫓아와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싸움은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화살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다오.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이기 전에 네가 나를 죽여다오. 하지만 사울의 병사는 두려워서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사는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자기 칼 위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치는 모습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군인들의 옷을 벗기려고 왔다가 길보아 산 위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빼앗은 후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땅에 그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이 있는 곳에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었고 사울의 시체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길르앗의 야베스에 사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 야베스의 용감한 군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길르앗의 야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당한 때까지 찾아가 무당의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찾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에도 싸움터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아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여부스라고 불렀으며 그 성에 사는 원주민도 여부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시온산성, 곧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은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될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앞장서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는 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습니다.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합니다. 이 용사들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도와 나라를 강하게 한 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학몬 사람 야소보암입니다. 그는 30인 용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300명을 상대로 창을 휘둘러 한꺼번에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그는 세 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을 때에 다윗과 더불어 바스담밈에 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과 다윗은 도망치지 않고 보리밭 한가운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밝게 인사를 나누었거나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잠깐 잡아주었을 때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상하게 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요. 또 하루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앨런 룩스가 참 재밌는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평소보다 엔돌핀이 3배나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고 혈압도 안정되고요.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남을 도울 때 찾아오는 기분 좋은 행복감을 헬퍼 사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친절을 베풀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나 자신이라는 뜻이죠.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과학적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을 보면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이죠. 결국 남에게 베푸는 다정함이 내 영혼과 몸을 건강하게 살리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겁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겠죠?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분들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부터 또 늘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툭 던지는 고마움의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에게도요. 잘하고 있다, 수고하고 있다 라고 다독여주는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영양제, 친절이라는 영양제를 함께 먹어볼까요? 모닝프레이즈 기분 좋게 출발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라이플로드 싱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목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프닝에서 친절이 결국 내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앨런 룩스의 연구를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비용도 들지 않죠? 또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이 다정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빡빡한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단단한 말씀과 친절함으로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안나영의 여정, 마커스 워십 찬양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분 좋은 행복감 오늘 꼭 한 번씩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 영혼을 가장 따뜻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오랫동안 자네와 사귀었지만 한 번도 자네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자네의 그 믿음이 참 부럽네. 그러자 친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겉을 볼 뿐이네. 내가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아무도 모를 걸세. 라고 말이죠. 이렇듯 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해방도 아닙니다. 참는 것은 단지 억압일 뿐이기에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됩니다. 분노가 생겨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서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되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묶지 말도록 유언한 것은 모든 조객에게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재물과 노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 실감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나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포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살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바로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의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조차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0절.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근심이 가득할 때, 곤경으로 눈물 흘릴 때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느끼십시오. 염려들이 스르르 풀려 하나님께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숨은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끌어내

이리려 하는 세상의 염려, 문제, 위험, 시험, 그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바위 위에 서면 당신은 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자녀,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성령님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사람이 시장에서 새장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주인은 이 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최고급 모이를 주고 마당 한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을 선물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새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슬픈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이 마침내 새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새장 속의 안전함보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이 새에게는 진정한 자유였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누리는 참된 자유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공을 뜻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나를 옭아매는 죄와 염려의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과 불안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면 어떨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로 화목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사셨나요? 아멘.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향기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우리가 인간의 향기, 사람의 향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애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작가 문서영 씨가 소금 편지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같아. 사람의 얼굴이 각양각색인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다 다른데 이 마음들을 얻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 삶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여건이 다른데 이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같은 하루 다른 무게를 보라. 다른 말로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같이 한 시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들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서 이 예배하는 시간이 감동이고 기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슬픔 속에서 이제는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이 저리고 아프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모두에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 오늘 본문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너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공감은 무엇이냐면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죠.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힘들까요?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는 게 더 힘들까요? 네, 각자가 다르시지만 제 생각에는요, 즐거워하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왜 아플까요? 어쩌면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같이 즐거워하는 게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금 로마서의 전체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0: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예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버전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냐면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내가 죽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요, 하루아침에 아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많은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모두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종기를 깨진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야 될 만큼 비참해졌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알고 친구 세 명이 찾아오죠. 그들이 어떻게 위로를 하나요? 욥기 2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0: 며칠 동안요? 밤낮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세 친구가요, 욥과 함께 땅에 앉아 있습니다. 욥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땅, 이제 종기를 벅벅 긁고 있는 그 땅에 이 세 친구가요,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찾아와서 책상을 놓고 테이블을 놓고 좀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눈물과 아픔을 보고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요, 그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함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위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옆 사람이 내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준비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아프다가 돌아가셨으면 수발하다가 이 마음의 준비도 했을 텐데 갑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교인들, 많은 친구들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친구, 신학교 친구인 그 선교사 한 명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선교사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태권도 선교사로 나가 있었는데 아이를 학교에 태워주러 나가는 동안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사모님을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친구가 있으니까 멀지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 장례식에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내를 잃어버린 목사님도 안 울고 있는데 이 친구 선교사가 3일 동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그만 울어. 남들이 보면 오해한다. 내 마누라지, 네 마누라냐. 왜 이렇게 울어? 그런데 이 선교사가요, 사흘을 그렇게 우는 거예요. 나중에 장례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의 아내를 잃어버리고 들었던 위로의 그 많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위로는 그 친구가 사흘 동안 울어준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과 공감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아, 다 그런 거지.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 중에 제일 화가 나는 말이 있대요. 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맞는 말인데 너무 힘이 들더래요. 많은 사람이 와서 힘들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돼, 힘내야지.

0: 애들도 있는데 맞는 말인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여러분, 공감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감이 아닙니다. 조용히 땅바닥에 같이 앉아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라.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줘라. 그래서 이 공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내 무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로 보아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다 찬양하면서 손을 들지만 손을 못 드는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내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무게에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대형의 귀한 가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귀하신 향기로, 화목의 향기로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해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죠.
1: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0: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낮은 데라는 것은요, 보잘것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우리의 말로 정리하면요, 교만하지 말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치를 낮추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 더 울지 마.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의 상태에 내려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0: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사, 동정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함께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마름도 경험하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슬픈 일 앞에서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같이 하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겸손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처음에는요 일주일 동안 함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들이 뒤로 갈수록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너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럴 거야. 빨리 생각해봐. 너 죄 지은 거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이 회복하시지.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욥을 괴롭힙니다. 욥기 42장에 가니까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한테 진노하시죠.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가 내 말을 전했는데 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것을 세상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누구를 원하고 있냐면 함께 동행하며 함께 걷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위치에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아무한테나 진료를 받으시나요? 안 그렇죠. 병원에 가면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시죠. 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네,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 가운이 뭔가요? 그분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옛 성품을 벗고 다시 새 성품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의사가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네, 손 닦는 겁니다. 소독하는 겁니다. 드라마에 많이 보시죠? 손 닦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어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들어간대요. 그냥 들어가신대요. 근데 드라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독을 하고 환자를 수술합니다. 왜요? 환자가 더러워서 의사가 소독하는 건가요? 아니요. 의사가 소독이 되어 깨끗해져야, 구별되어져야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종교는요, 거룩하기 위해서 세속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귀하신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새로운 옷을 입히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주님처럼 빛이 됨으로, 주님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겸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가 살아나고, 수술실에서 환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으로 평강으로, 화평으로, 그리고 화목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상처 넘어 상대를 선으로 대하라. 다른 말로 하면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0: 본문을 띄워놓고 보시죠.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저주와 축복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로 하는 욕입니다. 저주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쉽게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욕이 나오는 거죠. 제일 쉽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욕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욕을 잘 모르시잖아요. 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강아지 계열의 욕이 있습니다. 개로 시작하는. 웃으시고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 시작하는 욕도 있습니다. 열 가지 새의 새끼들, 뭐 이런 욕이 있어요. 숫자에 관한 욕도 있습니다. 16, 17, 저주한다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0: 가장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저주가 욕이지요. 그런데 그 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자가 될 놈. 이게 뭔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저주로 말하지 않고 축복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면 제일 먼저 입으로 하는 그 욕, 저주가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말로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어떻게 견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말씀도 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0: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을 넘어서 행동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아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저주도 할 수 없고 복수도 할 수 없고 좋은 일만 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19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0: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요? 맡기라. 첫 번째 결론은요,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셨나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나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내 책임일까요? 하나님 책임일까요? 예,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앞날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시간 뒤의 일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의 일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갚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욕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0: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이 원수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줄이고 목마른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단어는요,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만나도 물과 먹을 것을 대접합니다. 왜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한테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나도 언젠가 사막에서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라도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줄이면 먹이고 목이 마르면 마시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잘못하고 있는, 상처 주고 있는 그 사람들, 너희를 박대하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요, 그들을 섬기고, 마지막 세 번째, 20

0: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0: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품과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섬기자, 그러면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공감하고 낮아진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귀하신 모습이고, 함께 우리는 겸손을 가지고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원수된 자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인도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귀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의 향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은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서로 같은 하루 다른 무게를 보라.
0: 다른 무게를 본다는 것은요,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함께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1: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해하라.
0: 다른 말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예수의 귀하신 향기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1: 상처 넘어 상대를 선으로 대하라.
0: 이게 무슨 뜻이죠?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그들을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 예수의 귀하신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향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하신 향기가 세상에 풍겨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대응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2-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주일 순서를 마칩니다.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장 마사회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 떠오르시죠? 오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몸이 건강한 것이 감사가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감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감정들 모두가 감사이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겠지요. 오늘이 6월 28일입니다. 내일 모레가 지나면 하반기 7월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개월 상반기 얼마나 잘 관리했나 돌아보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한 주간 잘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다섯째 주일입니다. 교회 예전색은 계속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그리고 내일 6월 29일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두 사도는 모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50장, 빌립보서 2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 28일 주일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온 날이 1885년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예배 드리거나 선교활동을 펼 수가 없었죠. 먼저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지금으로부터 141년 전인 1885년 6월 28일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은 제주 극동방송이 개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6월 30일은 전 아세아 방송이었죠. 제주 극동방송이 창사 53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아세아 방송으로 시작된 제주 극동방송은 지난 2001년 10월 1일 제주극동방송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방송으로 1970년 재단법인 아세아방송으로 설립했고요. 1973년 방송준비시설을 갖추고 호출부호 HLAG 주파수 1570kHz로 후에 주파수가 조정돼 1566kHz로 변경됐습니다만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라는 4시 아래 전파 발송을 시작합니다. 1973년 제주 북제주군의 송신서를 개설했고요. 1977년에는 극동방송 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1993년 제주 송신소를 제주 본부로 승격했고 현재 방송 커버 구역은 중국 대륙 전역, 러시아 전역, 일본 남서지방, 한반도 전역입니다. 현재 하루 평균 방송시간인 한국어 18시간, 중국어 4시간 15분, 일본어 1시간 15분, 러시아어 30분 등 모두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극동방송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6월 30일 개국했습니다. 같은 날 6월 30일 화요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7년 전인 1969년 6월 30일에 남천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강원도 홍천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특별히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작사한 한서 남궁옥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기독교인 중심의 비밀

가진 한국 평신도 복음전도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완수 목사님께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극동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그 이완수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5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인 1988년 6월 30일 박윤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평안북도 철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오산학교와 신성중학교를 거쳐 평양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1940년대에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세워진 만주신학원 교수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며 오가황 교배를 담임하기도 하셨죠. 해방 이후에는 고려신학교, 총회신학대학, 합동신학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신학자로서 평생을 성경주석에 바쳤는데 언제나 본문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주석에 착수해 학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죠. 성경 66권을 전체 주석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박윤선 목사님이 1988년 6월 30일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감리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하리여이고 의료 선교사로 캐나다 대학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 1890년 한국에 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원산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했고 동료 선교사와 함께 기도회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해 1907년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기도 했었죠. 하디 선교사님은 1909년부터 1922년까지 13년 동안 감리교 협성대학교, 오늘날 감리교 신학대학교 2대 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인 1949년 6월 3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7월 4일 토요일에는 마펫 선교사님이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마펫 선교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우리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님은 1890년에 내한에서 평양 선교에 주력했던 분이죠. 그 유명한 장대원 교회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 널다리골에 있는 기와집을 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장대원 교회의 출발이 되기도 하죠. 마펫 선교사님은 1901년에 평양신학교를 자신의 집에서 시작했고 초대 교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평양신학교를 확장 부흥시켰고 1925년까지 모두 355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가 끼친 영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마펫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70년 7월 4일 출생했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이제 4월이면은 새달 7월이 시작됩니다. 새달 7월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화입니다.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입술은 참 많은 말을 했죠. 기쁨의 말도 있었고, 때로는 염려와